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확인하듯이 금리와 환율, 주식과 ETF 수익률을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괜찮아 보이던 것도 오늘은 불안해지고 굳게 믿었던 계획도 한순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분산한다, 안정적으로 간다,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말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기반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흐름보다 더 깊은 평안을 주는 존재, 내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을 견딜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반 자산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16분 53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지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주시면 됩니다. 7238님 오셨고요. 또 9918님 반갑습니다. 1806님 9992님 0118님, 1667님도 오셨고요. 또 2061님, 어제 여성합창단 수련회로 서울 극동방송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고 쓰임받고 계신 방송사의 모든 사역에 감사가 되었고 더 기도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오용훈 PD 인솔하에 다녀왔는데 그 광주에서 사역했던 박광현 부사장님, 이용철 부장님, 광주 사역자들이 또

함께 섬기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가장 중앙에 가셔서 극동방송의 사역을 보고 오셨으니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978님 한 말씀, 또 6481님, 0296님도 오셨고요. 또 5226님 반갑습니다. 8918님

1님도 오셨고 1014님 또 1407님 7356님 올해 봄날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런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고요. 또 4682님 7504님 3812님 2823님 한 말씀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고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요. 결국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상 깊은 건 이 표현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보통 우리는 뭐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 주거나 욕심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인 거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도시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 또 출석 체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 출발하셨나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 선물합니다.

0: 광주 영천교회 윤종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0: 네.
1: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0: 그러니까요. 봄비처럼 오셨습니다. 5월을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영천교회는 특별한 일이 있나요?
1: 네. 지금은 이제 영천 가족 전시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2주 동안 교회에서 이제 목장 또 뭐 부서 개인 가족들 사진을 다 촬영을 해요.
0: 네.
1: 컨셉에 맞게 옷도 각각 입고 와서 촬영을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전시회를 또 하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재밌겠는데요?
1: 네.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별로 이렇게 또 같이 찍고 또 그 추억을 매년마다 좀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또 25일 날에는 우리 영천 한마당 축제라고 전 교인 체육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재밌겠네요.
1: 네.
0: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5월이 풍성하겠습니다. 영천교회.
1: 네, 좋습니다.
0: 사진 전에 무슨 응모전이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나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예. 촬영을 다 합니다.
0: 아하.
1: 그래서 이제 가족별로 저희 가족은 옛 교복을 다 입고 왔어요. 교련복하고.
0: 예.
1: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진을 또 찍고 그래서
0: 너무 재밌겠다.
1: 추억을 남기는 거죠. 한 해 한 해.
0: 그럼 아무나 가서 봐도 되나요?
1: 네, 그럼요.
0: 극동방송 가족들 가운데 혹시나 혹시나 그 사진전이 보고 싶다면 영천교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1: 예, 참판로 25-1입니다.
0: 네, 영천교회 가셔서 사진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이죠?
1: 네, 돌아오는 주부터 사진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0: 2주
1: 네.
0: 동안.
1: 네.
0: 재밌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교련복과 교복.
1: 예, 옛날 교복으로 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아이들도 같이 다 교복을 입고 찍었어요.
0: 네. 너무 재밌겠네요.
1: 장로님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너무 재밌는 행사네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찬양 한 곡 듣고 그리고 목사님과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목사님.
1: 네.
0: 십계명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네, 몇 주 쉬었어요.
1: 맞아요.
0: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몇 계명이죠?
1: 네,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나는 그래도 거짓말은 잘 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9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법정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석에 선 자에게 단지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공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즉 이 계명은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다라는 말, 이 단어가요, 증인, 증언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증인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지었죠. 그 말이 정말 전부의 그 증언의 전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역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이하를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위증한 자에게는 그가 씌우려고 했던 죄와 동일한 형벌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정직성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 증거의 뿌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보면요, 왜곡된 말, 부풀려진 소문, 그리고 약간의 거짓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거짓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탄의 수법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미는 겁니다. 사실을 비틀어서 다른 맥락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받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100가지 사실 중 하나를 꺼내서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걸 살며시 틀어서 왜곡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가지는 99가지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속거나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추격자에게 거짓으로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또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의 나라, 신정국가가 아니듯 의와 불의가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기생 라합이나 히브리 산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실,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0: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생라합이나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불의에 서지 않았습니다. 악에 가담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진실일지라도 생명을 죽이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가 말하느냐 아니면 불의와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느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증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의가 자행되고 있을 때, 누군가 또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서면 시끄러워질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엮이면 나만 손해야. 그러면서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침묵이 거짓 증언입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인 우리에게도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만 전하고 회개와 도전, 십자가의 요구를 생략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 재판 과정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거짓 증인들을 앞세웠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함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십자가에 내주었죠. 군중은 진실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정죄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의 모든 거짓, 우리의 모든 위증, 그리고 우리의 비겁한 침묵까지 다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바로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마터가 나왔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만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야 합니다. 비겁한 침묵을 깨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듯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의 입술로, 진정 우리의 온 삶으로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얼마나 잘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점검해 볼까요? 퀴즈 주시겠어요?
0: 네. 오늘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계명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나왔을까요? 증거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일상의 대화, 2번 법정의 공식 증언, 3번 사교적 관계. 다시 한번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어떤 맥락에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까? 1번 일상의 대화, 2번 법정의 공식 증언, 3번 사교적 관계.
1: 네, 힌트를 주신다면?
0: 증거, 증인, 증언. 아,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일까요?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9계명까지 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10계명 준비했어요.

0: 네. 노아의 10가지 약속 10계명 들으셨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526님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신우이안 부살 간도 증탐.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10계명의 제일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셨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1분이면 외웁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노하우를요.
0: 다시 한번.
1: 네, 신우이안 부살 간도 증탐.
0: 역시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이세요.
1: 그러게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죠. 무턱대고 외우면 잘 다 잊어버리잖아요.
0: 네.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더욱 찬양이 마음에 더 들어오고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 지금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주시고요. 오늘 들어야 될 찬양이죠.
1: 네.
0: 비 준비하시네.
1: 예.
0: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부 끝 찬양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 소개합니다.

기쁜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한 첫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을 전할 텐데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죠. 광주 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깊이를 나누면서 배움의 자리를 이어온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수 아카데미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 아카데미의 대표십니다. 서대인 목사님 모시고 100회까지 이어온 얘기 이번 강의에 담긴 의미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대인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예, 목사님. 지금 오늘 어떤 일로 좀 부목사님과 나가셨다면서요. 선교지를 방문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1: 네, 네. 임자 진리교회. 네. 참 순교자의 그 피가 흐르는 그 교회 가서요 성지 순례를 좀 겸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회로 모이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와중에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목사님, 이 먼저 이 예수 아카데미가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제가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희 은사이자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 한환상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흥회를 하셨어요.
2: 네.
1: 그분이 부흥회 강사로 있으신다라는 거는 한환상 교수님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텐데 그분은 그냥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예요. 학교 강의에서도 그냥 뭐 민중과 지식인이고 뭐고 예, 다 그냥 그 양반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하는 분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문학 설교에 자네가 좀 꼭 네,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다가
0: 네.
1: 예수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한 번, 두 번 네. 모임도 이어가기 어려운 때인데 벌써 100회까지 오셨다고요?
1: 네, 은혜 네. 중에 은혜였습니다.
2: 대단하세요.
0: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아카데미, 예수 아카데미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0: 아멘, 야. 아멘.
2: 목사님, 이 100회라는 네. 시간이 그 과정도 녹록치 않았을 텐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 이 긴 네. 시간을 물론 초심을 붙들고 오셨겠지만 꾸준히 네.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온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했도다라는 참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성령님의 능력의 그 세계를 펼쳐 보이는 진리 목회, 능력 목회, 그 모든 것에 사랑 목회 예, 그걸 세 가지를 잡고 무엇보다 먼저 진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시대 속인데요.

0: 그 가운데 깊이 있는 배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일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세계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높이 참으로 길이로서 더 영원토록 장세대와 후세대의 모든 분들에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리의 깊은 맛을 맛보고 누리도록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처럼 깊이 있는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사회 또 성도들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좀 필요한 배움 우리가 뭔가를 꼭 알아야겠다 그것이 좀 무엇일까요?
1: 네, 뭐 우리가 볼 적에 세상 사람도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참 전쟁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지금 이란과의 전쟁 또 곧바로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세의 때가 정말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정말 7년 대환란을 비롯한 환란과 그런 때에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특별히 100회 기념 강사로 왕대일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1: 네네.
0: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 네, 농담으로 말하면 서대인 목사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왕대일 교수를 예 초청됐고요.
0: 아, 크신 분들이
1: 우리나라가
0: 오시는군요.
1: 자랑하는 예. 예, 성서학자 가운데 신약에서는 김세윤 교수님이고요.
0: 네. 네.
1: 구약에서는 무조건 왕대일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성서학회를 열었을 때도 그때 예, 그 위원장이 왕대일 교수님이었으니까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교수님이시고
0: 예.
1: 뭐 구약 신학을 넘어서서 그분은 성서 신학자가 되라 구약 또는 신약만 알아서도 안 되고 목회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의 맡은 자로서 참으로 진리 목회, 능력 목회에 늘 항상 힘쓰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 네.
1: 예, 많고 많은 분 가운데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0: 주제가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로인데요.
1: 네네.
0: 네, 이 주제로 정하신 배경도 궁금합니다.
1: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뭐 구약신학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한국적 주경신학은 무엇인가 등 참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저는 왜 다니엘을 참 좋아하냐면은 다니엘이 사사로 예, 이게 생각했던 분은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가장 예달프게 그 호소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진리를 구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왕족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부모들 앞에 있는 선대의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적에 왜 멸망했는가 그 참으로 예레미야의 그 피 묻힌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멸망했으니까 나만이라도 참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다라고 그가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70년 만에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리라 했던 그 다니엘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 때의 묵시문학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0: 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니까 100일째는 요한계시록에 또 우리나라에 최고 뛰어난 분을 모실 거고요.
1: 네.
0: 100회째는 이렇게 예, 구약의 묵시문학 다니엘 도로 또 왕재일 교수님이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2: 예, 그렇군요. 목사님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또 우상과 또 이방의 권력자 앞에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낸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네. 시대와 그 다니엘서를 네. 연결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로 저는 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단지 우리가 하시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 여기에서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세 명의 친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자신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양육이죠. 그리고 나서 3년간 왕립학교에서 어쩌면 그는 말단 공무원으로서 밖에는 또 바빌론 제국에서 쓰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고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성결한 사람으로 뜻을 정했을 때 학문과 명철과 그리고 참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모든 면에서 그 바빌론 제국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부가 보게 되면 노벨상 교수, 노벨상을 탄 교수가 10명이 넘거든요. 그 한 학과에서만.
1: 네.
0: 근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3년밖에 그것도 이방에서 온 포로 출신의 그들이 그 모든 박사들보다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공부면 공부, 자기의 전문 분야면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받아서 세계적인 신앙인, 세계적인 전문가,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
1: 네. 네,
0: 저는 좀 그걸 사모하면서 예, 이 다니엘서를 이번에 또 개정했습니다.
1: 그래요. 100회를 지나 앞으로의 예수 아카데미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꿈꾸고 계십니까?
0: 네. 앞으로도 여전히 진리 목회, 능력 목회, 사랑 목회에 힘쓰면서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저기 매일 성경의 큐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요셉이 7년 대환란을 대비하면서 그 7년의 풍년 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성경적인 7년의 대환란이 예, 곧 있을 것을 본다라면은 하필이면 매일 성경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라면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7년 동안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말씀의 실제, 말씀대로 살아감,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예수 아카데미, 그리고 네. 예수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 되기를 진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번에 그럼 100회 강의 언제 하는지 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어디서
2: 일시를.
1: 열리는지.
0: 네. 네. 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에요. 저희 말바웅 시장에 있지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아 참 근데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옛날에는 늘 모였거든요. 아이 그니까 절반 이상을 우리가 늘 극동방송에서 모였는데
1: 네.
0: 이 그냥 주차 문제가 되어지고 옛날에 시청에다가 그냥 우리가 주차를 해놨는데 이제 요새는
1: 그러게요.
0: 예, 너무 주차비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6시간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보통 8천 원, 9천 원을 주차비를 물어가지고
1: 네.
0: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극동방송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에 우리 5월 15일 날 10시에서 4시 반 저희는 6시간이나 해요. 6시간.
1: 예.
0: 근데
1: 예.
0: 그 6시간을 지금 100회를 한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신실진실 성실하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요번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허명섭 우리 한국교회사의 소장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인데 한국교회의 기억을 담다. 한국교회의 기억을 담다. 올해 출간된 책인데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거 하나씩 선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0: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광주 북구 우산동 광주 성산 설경결교회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목사님.
0: 네.
1: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100회 예수 아카데미 초청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목회자들 무조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 실제로 평신도들한테 열어놓는다라고 뭐 방송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열어놓겠습니다라고 인사 말씀이라도 올리겠습니다. 네.
1: 네, 그래요. 예수 아카데미 대표이신 서대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0: 네. 극동방송 정말 저희들의 절반 이상을 50회 이상 할 수 있게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2: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가사가 참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가사를 적었어요. 그래서 계속.
0: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이 2부 시작하는 곡이었고 예수는 나의 길이요 샘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 구계명이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이 안에 있는 증거라는 이런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자, 정답은 2번. 법정의 공식 증언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든 공동체의 질서와 또 보호와 그 모든 것을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법정의 공식 증언입니다.
0: 네, 그리고 참 귀한

0: 깨달음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1: 네, 비겁한 침묵도 거짓에 해당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셨네요.
0: 네.
1: 예, 우리가 실은 내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또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이 시끄러워질까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닫을 때가 있죠. 그 침묵 또한도 우리에게는 거짓 증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 가정의 달,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권속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은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가 가진 시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이방인은 자기 혼자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가 하고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방인,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아껴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것,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계실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해 주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람이 누구 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끔 강단에나 단상에 서서 한 시간 티칭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3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도 제자로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만약에 갭이 생기고 차이가 난다면 제자들이 다 떠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공생애 기간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그러나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 왜 말씀하시는가 하고 삶이 다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전에는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큰소리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게 됐을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내가 봤다, 아니라고, 절대 잘못 봤을 거라고, 나 얼굴만 비슷하게 생겼지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걸 세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년 동안 끌고 다닌 제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겁 많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고 내가 너희한테 위로자, 너희의 상담자, 너희의 변호사,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로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겁많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걱정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력들이 그 잔당들도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9시부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남자 하나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본문의 마지막 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고통과 아픔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내 다리를 접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놨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잘라버리고 발 펴라 그러면 펴집니까? 안 펴지죠. 40년 동안 성전에 가는 사람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는 거기 그 들어올 때 그 형편이 연약한 지체한테 네가 엽전 아픔도 안 주더니 너는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냐? 그러면 민망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들어가면서 주고 싶지 않지만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자리야.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40년이 넘는 앉은뱅이를 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줄까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은이나 금, 동전은 없다. 그러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리가 붙어버린 40년 된 앉은뱅이를 손을 잡고 아이 왜 그러십니까? 아파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발목에 힘이 가요. 무릎에도 힘이 가요. 그리고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살이나 된 노총각 아니겠어요? 이제는 장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걷고 또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막 하고 갔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40년 된 이 앉은뱅이는요,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뛰고 걷고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가 왜 놀랍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줘 버렸지 않느냐?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풀어주고 싶어서 로마의 총독 폰디오 빌라도가 한 명은 풀어줄 자격이 나한테 있으니 이 흉악한 죄인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 이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해버렸지 않았냐? 너희가 생명의 구주를 죽여버렸도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일의 증거니라.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못 걸어다니던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0: 관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작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나.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해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가서 베드로 요한들 체포해와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력층이잖아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오겠다 너라.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70명의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바리새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이 70명의 공회원들은 종교회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모임이에요. 그러니 그 모임 속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꺼내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재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 누구 이름으로 했냐라는 말에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렸냐? 이런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1: 성령이 충만하여.
0: 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캐물을 때에 두 제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일은 세상에 누가 자격을 주어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권세로 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일이 왜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권세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의롭고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허락해줘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대제사장인 건 맞냐?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인 건 맞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맞냐? 옳은 일, 착한 일, 남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왜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냐? 대답해봐라. 그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당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실 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당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해질 때는 언제냐? 내 욕심을 부릴 때예요. 내 욕심을 부릴 때에는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일, 착한 일 이걸 하는데 왜 눈치를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남 구원하는 일을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엘리사 시대에 이때가 있어요.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인데 엘리사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라를 구한 큰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끝! 만나주지도 않아. 얼마나 자존심 상했던지 그냥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여기를 쳐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봅시다.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할 판에 그 쉬운 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럼 해보지.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 죽었어 이제. 그러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일곱 번 했더니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더니 일곱 번째 딱 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갖고 바리바리 싸웠던 선물을 갖고 가서 엘리사를 두드립니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엘리사는요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엘리사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당당한 거예요.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이웃나라 권력 있는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저한테 준 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비굴함이 없지요. 그냥 가시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알았소.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은 은혜로 받고 가시오. 보냈어요. 근데 그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는 작은 사환이 있거든요. 그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따 우리 선생님은 안 받으려면 나한테나 받으라 그러지 진짜. 그걸 그냥 보내냐? 쪼로록 쫓아갔어요. 기왕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좀 놔주면 안 될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가져라 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은요 누가 봐도 내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거를 주면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네, 당당해야죠. 엘리사 보십시오. 이웃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거 밭을 팔아갖고 갖고 왔어요. 이게 전부 다냐? 오다가 두 부부가 상의했어요. 이거 주기 아까우니까 절반만 합시다. 그리고 절반만 합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그날 두 부부가 죽었어요. 성령을 속여서. 안타깝잖아요. 당당하게 말해야죠. 절반은 갖고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십시오. 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당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듭니까? 가슴이 쫙 펴지고 당당합니까? 현실적으로. 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저한테 돈을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빚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어 다닌 사람이 뛰고 달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몸만 고쳐줘도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물 예수를 전해주는데 이게 뭐가 비참한 일인가요? 당당한 일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만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들 앞에다 놔두고 서기관들 다 놔두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한 거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 40년 된 앉은뱅이가 일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0: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어요.
1: 그러나
0: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외칩니까? 예수만 외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란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범인이 아니냐, 범인. 평범한 사람.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냐. 안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어부들 아니에요? 아니, 왜 저런 놈들이 이 법정에서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공부 많이 한 우리를 땅땅 나무라면서 큰 소리 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고 외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왜요? 학문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해. 뭐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면은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막히잖아요. 제일 문제를 빨리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찬송가를 잘 불러.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애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글자 모양을 보고 불러요.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글씨를 주고 읽으라고 하면 못 읽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4700 빼기 2300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할게요. 4,700원에서 2,300원 한치 샀어요. 그럼 얼마 받아요? 그럼 딱 알아보러 할머니들도. 똑같은 계산인데 뭔만 뒤에 붙었어요? 원만 붙었어. 돈으로 환산하니까 딱 계산이 된 거야. 그럼 몰라도 찬송가 좀 읽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이 머릿속에서 열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했냐 싶을 만큼 우리한테 지혜도 주셔요. 그리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전해야 됩니까?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내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만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라. 정해서 내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무죄로 석방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잡아온 것이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고 다니면 그러면 예수를 잡아 죽인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자니 저들을 믿는 저 예수를 전해서 5,000명이나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을 잡아가더니 저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붙다고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이러도 못하겠고 저러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묘하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온 뜻이 뭐냐? 이번에는 훈방 조치하기로. 다시 오라 그래라. 데리고 들어왔어요. 너희들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지도 마라.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마. 그리고 가거라. 맹세해. 다시는 예수 이름 안 전하기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시오. 당신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옳겠소. 당신들 말 듣고 산 것이 옳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는 거 옳겠소. 나는 계속 예수를 전할 거예요.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으면 당신을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일자무식인 사람들이, 학문 근처에도 안 가본 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을 놔두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

0: 이겼어요. 이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의 기반을 깨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만 예화 들고 마칠게요. 이 무지런히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자기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애인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자랑 같이 갔는데 그 극장 앞에 가서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전도를 좀 하고 가야겠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하다 보니까 아니 찾아다니려면 어려운데 여기 극장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이제 번쩍 나서 가보니까 삐져서 집에 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됐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미안하요. 제발 만나주시오. 막 사정사정했는데 여자가 삐져서 안 내려와. 제발 만나주시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안하요. 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여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받아들일까요? 삐질까요? 이제 교회니까 대답을 다 안 하셔버리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토록 예수만 전하고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겁쟁이 비겁자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힘을 내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종종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들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사랑함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새로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형통한 삶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도망의 시간과 억울함,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삶의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요,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보단 오늘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도연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0: 아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미랄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저는 또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가 마음이 참 차분해지던데 이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에게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 모신 천국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아픔을 놓고 직면한 어려움을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은혜 주시고
0: 아멘.
1: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0: 아멘.
1: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영육간에 강건케 주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를 주께 부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치유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네, 첫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087번님. 재정의 결핍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7087번님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7087번님 하나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우울증, 삶의 무기력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밉기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0: 주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7087번님을 어루만지시고 타치하시고 일으키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7087님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되는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의 따님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적응 잘하여서 주님께서 또 좋은 동료, 좋은 직장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셔서 잘 자라고 성년이 되어서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익명의 성도님의 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 주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잘 적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을 주셨으니 하나님 지혜롭게 적응하고 또 잘 업무 감당하여 많은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직장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익명의 성도님 이 딸을 주님이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홍콩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모세 첼시 선교사 부부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역자 부부가 되고 첼시 선교사의 한국어 공부, 모세 선교사의 중국어 준비에 지혜를 주시도록 중국과 북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후원 교회가 없는 가운데 재정과 구체적인 사역에 거점이 순적하게 준비되도록 기도로 함께 울고 웃을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붙여주시도록 우리 김모세, 첼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목사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김모세 귀한 선교사님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첼시 선교사님과 좋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홍콩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 아멘.
0: 선한 열매 맺고 많은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그 사역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김모세 선교사님이 중국어의 지혜를 주셔서 잘 습득하게 하시고 첼시 선교사님에겐 한국어 공부도 잘하여

0: 양국 언어를 잘 체득하여 선교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중국 영혼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북한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첼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후원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후원교회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동역자들을 주셔서 예수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웃고 웃고 믿음의 동반자 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공동체가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첼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라엘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고진엽의 내 주여 뜻대로.

0: 아멘. 다음 기도 사연은요, 83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조카 최은율 학생이 부산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1차 예선에 통과되어 2차 본선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5월 12일 오늘 2차 본선이 있는데요.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8307번님의 조카 최은율 학생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3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최은율 학생이 부산음악 플루트 콩쿠르 대회에서 1차 예선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차 본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율이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플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성장해가고 일취월창 하나님 재능이 자라나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음악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8307번님의 조카 최은율을 사랑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번 부산음악 플루트 콩쿠르 대회에서도 본선에서도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맺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학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0803번님. 직장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 직장을 지켜주소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주세요. 0803번님,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남들 모르게 또 남 모르게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위로와 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0803번님,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많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생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에 이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장이 정상 운영되고 경영이 이루어져서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안정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운영되고 그래서 정말 그 직장이 함께 일하는 모든 그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8484번님. 사랑의 주님, 김희숙 집사님에게 맑은 영을 주시고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요일마다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 시간 미처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육체의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또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과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48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김미숙 집사님 아마

0: 체제로 많이 힘든가 봅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김인숙 집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김인숙 집사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김희숙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김희숙 집사를 주님이 안아 주옵소서. 이 딸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를 성소하며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1: 아멘.
0: 강건케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영에 이끌려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 인생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이끌림 받고 하나님 땅에서도 삶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복을 누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빛나게 되리.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비오는 이 차분한 날씨 속에서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독특하면서도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깨끗하고 우리끼리만 더 예배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은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저 세상에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요?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의 영, 사단의 영들이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으로 자꾸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어둠의 문화들이, 사탄의 문화들이, 우상의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불신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렇다면 소금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첫째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아무리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도 타락,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삶의 환경들, 그 사회 속에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의 문화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막아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소금처럼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병들었고, 죄악으로 타락했고, 그 죄악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고, 우리 인생이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거기가 아름답게, 더 복되게, 기쁨이 넘치도록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징은 알갱이 하나가 그대로 있어서는 맛을 낼 수도 없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소금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자신이 없어질 때 맛을 내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도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덕택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또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하면서 골로새서 4장 6절 이하 말씀해 보면, 소금은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너희 말을 고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르게 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0: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십시오. 내 안에 소금 언약을 두고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원수지지 말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이것은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맛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에 짓밟히는 맛을 잃어버린 불쌍한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소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0: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은포교회 이윤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은포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 대표회장 이윤 목사는 고아원 생활과 구두닦기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제7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윤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지역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음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대전 지역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시대 속에 섬김의 연합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와 역대 대표회장단, 협력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며 교단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합기관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류영무 목사는 성만찬적 존재로 산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리더십은 자신을 찢어 생명을 주는 성만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약자들의 편에 서는 연합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는 한교총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정기 봄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삼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남경기노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으며 단독 입성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와 설어교회 전승덕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손원재, 지동빈, 현상호 장로 등 3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기 유병희 목사와 회록서기 이도형 목사, 회계 안수연 장로 등 부임원들은 각각 정임원 후보로 무난히 추천됐습니다. 기관장 선거 또한 기독신문 이사장의 김동관, 남서호 목사가, GMS 이사장에는 김성근, 조승호 목사가 추천돼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선거는 현 총무 박용규 목사의 재임 도전에 박철수, 한기영 목사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될지 교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순전한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재형성하는 예배를 주제로 제5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주종훈 총신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회중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그것이 곧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예배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형성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이태재 목사 역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현대교회에서 예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육의 장으로 기능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배와 교화, 전도라는 예배의 본래 목적을 균형 있게 세워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영적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 11이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CTS 장로성가단, 온누리교회 주사랑 찬양대 등 8개 팀 800여 명의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클래식과 찬송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이 축제를 통해 찬송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이 열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선교 역사 박물관과 성경 박물관 등을 갖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의 4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이 개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4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하모니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평생을 함께한 충직한 부하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루살렘에서 쫓기듯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뼈아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차라리 멀리 숨어버리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깊은 탄식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주이시며 자신을 온전히 보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늘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억울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스스로 낙심하여 무너지는 대신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위대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이 오가는 거대한 배신은 아닐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억울함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짓누르는 배신감과 두려움의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십니다. 불안한 감정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마다 오늘 주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2: my hand.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고요. 용산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우편물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이고요. 교회는 용산에 있는 동빈국 교회 섬기고 있고요. 안수집사 주셔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2: 2001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좀 많이 줄고요. 세대별로 예전에는 막 가구들이 대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아요. 우편물도 전화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물은 많이 줄어가지고 가정이 좀 많이 작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택배는 많이 늘었죠. 그 대신 이제 편지는 많이 주는 대신에 택배는 이제 집집마다 가는 양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진짜로. 우편물 받으시는 분이요, 기뻐해 주시면 그냥 그걸로, 기뻐서 받아주시면 그걸로 그냥 제일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웃어주시면서.
3: 집사님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우편물이 있을까요?
2: 네, 이제 손으로 쓴, 요새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 굉장히 뜸하니까 그냥 일단은 손으로 쓴 편지만 봐도 참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3: 섬기고 계신 동빙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고 또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2: 네, 저희 동빙고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은 이렇게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명 좀 안짝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주 2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족과 같이 되게 친하고요. 속속들이 또 잘 알고 또 원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평안한 표정에 늘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웃으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수훈 목사님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웃어주시고 친근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셔서. 그리고 또 언제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3: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고등부 보조교사를 하다가 김대인 집사님은 진짜 성도가 됩니다.
2: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니시고 하니까는 나가게 돼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2학년 마치고

0: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하면서 지방에 있다가 3학년으로 서울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보조교사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뒤에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출석 체크하고 헌금 계산하고 또 회계 이렇게 맡아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듣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0: 언젠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결혼하면서 TV 없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랑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서 거기에 그때부터 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건데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1: 집 안에 TV를 없애고 듣기 시작한 라디오 그리고 극동방송.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요?
0: 극동방송 늘 틀어놓으니까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이렇게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틀어놓으니까 늘 말씀이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고 늘 또 기도가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정화가 되고 다시금 힘내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1: 우리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입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지요.
0: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적은 돈이지만 후원함으로 제가 또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고요. 방송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대인 집사님처럼 선교사, 전파 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꼭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사랑하는 아내 박은희 집사와 4명의 자녀 예솔이, 예우, 또 예주, 예성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함께 잘 세워가고 있는데 늘 다들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또 집안일 하느라, 또 교회일 하느라, 할아버지 댁, 또 처갓집 식구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고 늘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늘 축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저희도 축복합니다. 김대임 지사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기도 제목 또한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가정이 자녀 4명과 또 아내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며 살고 있는데 참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잘 도와주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집배원이신 김대인 안수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솥을 쓰고 계실까요? 한국엔 좋은 밥솥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북한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 밥솥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북한의 통제와 단속에도 이 때문에 부유층에선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련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면서 검열을 진행 중인 건데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남한의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말씀 위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 주민들의 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5879님처럼 복음 통일 아자아자 외치시면서 익산에서 보냅니다라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4362님. 드라마에서 밥솥을 이불 밑에 숨기는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검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가운데 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드라마는 영화는 또 라디오는 몰래 그렇게 접하고 있지 않은지 검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 그 마음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지은 윤기나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081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을 중보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을 감사의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입니다. 8737님,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새싹회원 같으신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 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석인사 선물 8737님 보내드리고요. 1486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주셨어요. 인천에서 잘 듣고 계신다는 오래전부터 청취하신 분 같아요. 2753님, 좋으신 우리 주님, 북한에 주님의 그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서 나아가기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53님께도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오늘은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받아보니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한 곡 함께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특히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 통일된 그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통일도 한 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3075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에서 퇴근길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멘. 통일도 한 뼘 차이인 만큼 저희가 이 언어의 차이 한 뼘 한 뼘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복음 통일됐을 때 정말 오늘 만나볼 이 신혼부부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주님 안에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의 언어 차이 퀴즈도 귀를 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한 뼘 차이 바로 만나볼게요.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 뼘 차이.

0: 여보, 옛날에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는 말 진짜예요?
1: 가담가담? 자기야, 이거 무슨 또 주문 같은 건가? 내가 가담가담 생각했다고?
0: 아니, 암튼 여보가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1: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났지. 그냥 쑥쑥

0: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1: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도 여보가 연락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겠지요.
0: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 모르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상에 자기 사진 딱 붙여놨다니까.
1: 어머 진짜요? 한번 보자요. 어떤 사진인가.
0: 암튼 나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자주 생각해줘야 돼?
1: 아, 나는 가담가담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지요. 우리 민수씨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요.
2: 가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담 무슨 뜻일까요? 4891님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기 두 가지를 드리는데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3075님은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오, 가담가담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긴 해요.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담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담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OFD를 가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조금 전에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답 오답을 안 보내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되기가 수능 합격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담 보내주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선물을 가져가실 확률도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가담이 아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이신 분이 2161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맞아요. 가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가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깜빡할 수는 있어도 가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정차해서 보내셨다는 1435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 안전수칙을 가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1435님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한다 라고 고백해주셨던 2161님께 먼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가담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2: 도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2: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0: 네.
2: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0: 네.
2: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0: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또 북한의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변란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무슨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 대일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0: 위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 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볼게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읊는데 1분, 2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통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진 한 장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231님 가담가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한뼘 차이 퀴즈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가담가담 북한어 표현 가담가담이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7519님 그쵸. 요 가담가담 듣게 되는 북한어 표현을 잘 들어보면 잘 들여다보면 표현이 참 예쁜 게 많아요. 그래도 가담가담 우리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담가담 말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그 정답을 기다리면서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기다리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 통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뼘 차이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정 통해서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뼘 차이는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정답 1번 가끔입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가담가담 듣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7595님. 여기 정답이 문자에는 없지만 1번인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7595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담가담 극동방송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은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찬양 따라 들으며 나른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1486님도 우리 정차 중에 보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다니까 또 그런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배의 은혜로 다가와요. 듣기만 해서 괜시리 죄송합니다. 정답을 가끔 보냈어요. 8381님 그래도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될까요? 이렇게 가담가담 보내도요. 1597님도 보내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답 가끔이요. 1190님 가담가담 빼먹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받아보신 기도 제목 그 카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녘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0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7820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북녘당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생방송 OAP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2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책에서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간 소년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자신의 일행에게 조종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조종사가 소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소년이 조종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지만 조종석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소년이 유일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에 만족했지만 소년은 그 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루카도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저 괜찮은 예배만을 찾기 때문에 그저 괜찮은 예배를 드릴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조종사를 만났던 소년처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이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커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예배는 우리 삶의 조종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구원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다윗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5편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을 바라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그것이 평안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께 묻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가? 긍정의 힘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특히 기복 신앙을 갖고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과 시련을 그저 우울하고 어두운 내용으로 치부합니다. 대신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생의 표면만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무게 띄우는 편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무게 띄우는 편지.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까마득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쓴 순이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반드시 두 손을 마주잡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북한의 고향인 순희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우리 온 어머니에게, 어머니 구간 잘 지내셨어요? 자식 걱정으로 머리에 흰서리가 많이 내리셨을 어머니 모습을 그려보며 이 글을 씁니다. 언제나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머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건강이 나빠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던 일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립고 가슴이 저릇하고 고향 땅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안겨옵니다. 고향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새던 옛 시절이 소중한 기억을 더듬곤 합니다. 언제나 고향 땅에 다시 가볼까 통일이 빨리 되기를 거대하며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하나님만 꽤 믿고 굳세게 살아가세요. 고향 땅에 하루빨리 복음이 전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믿고 살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삶을 삼대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은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충신해야 할 우리가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고향 땅에 돌아갈 그날을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언제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다시 어머니를 뵈올 날을, 고향 땅에 발 디딜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순희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다짐을 하고 온 거라는데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아기를 케어하느라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정말 손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뿐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나 기뻐하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쵸? 하나님 우리 볼 때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팍 신경 쓰이다가 안 되겠다 쟤. 저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봐 하고 우리 총 연출이 또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아기 볼 때도 그 아기들 막 잘 때 웃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 해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이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우리 막 아기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죽겠네. 아유 예뻐 죽겠네 막. 어? 아, 왜 죽어? 왜 죽기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 볼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고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죠.

0: 송정미 김명식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이뻐 죽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쟤 좀 돌아오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 총연출 우리 주님께서 조연출 김인수에게 이 새끼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영혼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죠. 자, 돌아온 귀한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열매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꽤 긴 방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임용자님.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시는 데가 그 네. 완주죠? 전북 완주.
1: 네네.
0: 삼례.
1: 저 지금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0: 아,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삼례에서?
1: 네네.
0: 아, 삼례도 있고 또 봉동도 따로구나. 삼례하고 봉동이.
1: 네네.
0: 어, 완주긴 완주인데, 그쵸?
1: 네네.
0: 2년 전에 저하고 그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맞아요.
0: 와,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가기로 했는데, 교회 가셨어요? 네. 그 뒤로?
1: 네. 네, 갔어요.
0: 어떻게 바로 갔어요?
1: 바로 갔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0: 참,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때 통화한 뒤에.
1: 네네.
0: 2년 동안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아, 제가 통화한 지가 2년 됐어요?
0: 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 날 제가 통화한

0: 기록이 있네요.
1: 아.
0: 벌써 2년 됐어요.
1: 그러면 예. 바로는 안 나가고요.
0: 예.
1: 한 번 나갔다 와갖고, 안 가고,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겨서,
0: 네네.
1: 이제 다닌 지가 한 달 넘었어요.
0: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옮긴 지 한 달 됐다고요?
1: 네네.
0: 아무튼 그때 통화하고 나서 거의 바로 쭉 가셨죠? 다른
1: 네,
0: 교회를.
1: 갔습니다.
0: 최근에
1: 네.
0: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1: 아, 봉동중앙교회예요.
0: 봉동중앙교회, 봉동에 있는.
1: 네.
0: 그래요. 자, 이제 그 20년 방학을 끝내고 2년 동안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1: 네.
0: 일단은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20년 끝내고 나서 다니는 첫 예배.
1: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오래 쉰 분들 이제 이명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쉬었잖아요.
1: 네네.
0: 오래 쉰 분들이 첫 예배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이 또 느끼고 이렇게 또 우시는 네네.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1: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정말 감동적으로 그 뒤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잘 드리고 있고요.
0: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도 잘 받으셨고.
1: 네, 받았습니다.
0: 네, 선물도 잘 받고. 혹시 혼자 다니세요? 네. 교회? 가족들이 다 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방학 중인 사람들이 꽤 있나요?
1: 형제들, 이제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0: 네네.
1: 지금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0: 네.
1: 여동생이 하나 다니고 있어요.
0: 여동생이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그거는 집사님이고.
0: 집사님이고.
1: 네. 형제 여동생만 나가고, 예. 다른 형제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안 다니지만, 둘째는 다녀요.
0: 그렇구나.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1: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랍니다.
0: 우리 이명자님이 극동방송 듣고 교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큰 자녀에게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니,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큰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45.
0: 45. 극동방송을 네. 틀게 해주면 돼요.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자녀에게, 큰 아들인가요?
1: 네, 딸이요.
0: 큰 딸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어디 살아요, 큰 딸은?
1: 인천.
0: 인천. 그래서 극동방송 네. 알려주셔서, 극성방송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새끼라에서 꼭 전화 연결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네네.
0: 둘째는 잘 다니고 있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자님이 이렇게 지금 네.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0: 그 뒤로도 지금 어떻게 극동방송 잘 듣고 계세요?
1: 아, 계속 듣고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0: 와, 그렇구나. 새깨라도?
1: 네, 새깨라 듣고 있습니다.
0: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 본인에게 네. 새깨라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방학 끝냈으니까.
1: 그렇죠. 너무 특별해요.
0: 어떻게 특별해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
0: 네.
1: 무슨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와닿고 네. 막 그래요.
0: 편안해지고 와닿고
1: 네.
0: 특별하고 사실 우리 새끼라도 우리 임용자님이 네. 특별해요. 특별한
1: 감사합니다.
0: 특별한 열매예요, 진짜. 세상에 2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렇죠.
1: 아, 네. 지금도 권사님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왔어요.
0: 네네.
1: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0: 네네.
1: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지금
0: 그렇구나.
1: 막 들어왔거든요.
0: 그랬어요.
1: 근데 권아가 오신 거예요.
0: 권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계시는구나.
1: 네. 교제 잘 하고 있어요.
0: 우리 임용자님 지금 요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1: 네,
0: 잘
1: 너무너무
0: 믿고 있고
1: 감사해요.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네.
0: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결단의 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이 시간에 저랑 네. 감사기도 저 따라서 예.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용자님 지난번에 선물 드렸었는데요. 지금 네네.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새끼라에서 축하의 꽃바구니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엄마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계약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꽃바구니 선물 보낼 테니까요.
0: 네,
1: 앞으로도
0: 감사합니다.
1: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임용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0: 아 많은데 찬양은?
1: 그 중에서 딱 한 곡 고르자면 나의 인생 찬양, 임용자의 인생 찬양.
0: 아 제목이 생각 안 나요.
1: 제목 생각 안 나면 가사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흥얼거려도 돼요.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0: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1: 아 변찮는
0: 주세요.
1: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네 좋아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0: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1: 네네.
0: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1: 네네.
0: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안 계시니까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변찮는 네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많이 네네. 부르셨구나.
0: 네네.
1: 그래요. 이 찬송의 제목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임용자님도 이제 변치 않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용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저도 감사합니다.
1: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앞부분만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0: 선물 소개합니다.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비타민연과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자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열매 20년 방학했다가 끝내고 지금 계약한 분 변찬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이 짧은 방학이긴 한데요. 귀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세종 맞죠?
1: 네.
0: 세종이고 그때 저하고 3월, 올해 3월에 그때 친구가 네, 이렇게 그 전도 요청해가지고 네.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친구 성함이 박정숙님.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갔어요?
1: 아, 저 원래 다닌다니까 좀 쉬었더니.
0: 그때 저하고 통화됐을 때
1: 네, 바로 갔어요. 네, 바로
0: 그때
1: 갔어요.
0: 통화될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 아, 네, 그 장 조금 쉬었는데 친구가 난리를 쳐고.
0: 아, 그래요?
1: 정구를 타고.
0: 근데 1년 네. 쉬는 걸로 그때 기록이 돼 있는데.
1: 맞아요. 1년 쉬었어요.
0: 아, 1년 쉬었으면 조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 뭐 한 2, 3주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 쉬었으면 아무튼 그러니까 1년 쉬고 있다가 보면 우리 네. 방송에 연결되는 분들 막 1년이 10년 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친구 요청으로 그 1년이 딱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1: 아, 원래 마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일요일 저 낮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고 하니까
0: 예, 예.
1: 못 갔는데
0: 예, 예.
1: 마음은 안 편쳐. 가던 거로 못 가니까. 예.
0: 그럼 시골에 주일마다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가세요?
1: 가긴 가는데 예. 조금 좀 이제 평일에 화요일 날 쉬니까
0: 네네.
1: 평일 화요일 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죠.
0: 아, 그럼 그거를 이제 주일 날 시골 가는 거를 화요일 날로 옮기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옮길 수가 있고 사람이 역시 마음 먹게 달렸어요.
1: 맞아요, 교회. 마음 먹게 달렸어요.
0: 네, 뭐 일 때문에 못 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핑계거든.
1: 맞아요.
0: 교회는 그럼 1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 꿈에게 무슨 저기 아 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더라. 우리 교회 있는 이름은 클럽 채플 꿈의 네. 교회거든요.
0: 아니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
1: 네.
0: 교회 이름이
1: 맞아요.
0: 꿈의 교회.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시 네, 꿈의 네. 교회를 가시고 계시고.
1: 아, 네, 처음부터 꿈의 교회 다녔어요.
0: 예,
1: 네,
0: 박정숙님도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박정숙님이 아, 우리 구형님의 목자님이세요. 목자님 되셨어요.
0: 박정숙님이 우리 네, 지금 전남수님 오게 돼가지고 기쁘시겠다, 되게.
1: 네? 목요일마다 우리 저기 구형 예배 보거든, 그 목장 예배 보거든요.
0: 예예 예. 예, 예.
1: 네, 거기에 목자가 돼갖고 엄청 예. 열심히 해요. 원래 박정숙 씨는 엄청 열심히 해요.
0: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1: 맞아요.
0: 그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안 다니고
1: 따라가야...
0: 있는 분들을 다시 다니게끔 하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새끼라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 요청을.
1: 네. 따라가겠다 생각은 늘.

0: 했는데 네네. 뭐 어떻게 그냥 방송을 해갖고 그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다 했더라고.
1: 그렇죠.
0: 너 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지 왜 안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요 잘 다니고 있어 그랬지 뭐라고 했어.
1: 잘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0: 네.
1: 아, 아니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0: 그러니까요.
1: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0: 좋아요. 항상 편하고 좋죠. 교회는.
1: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0: 네,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저 시간이 다 됐네요.
1: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0: 네. 아, 지금 본인. 선생님 나 들어가야 돼, 지금.
1: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전남순님. 아이고, 지금 교육받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전화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남순님을 그 전도 요청했던 분이 박정숙님인데요. 그러면 박정숙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정숙님은 또 전남순님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박정숙님.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 김인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저 아시는 것 같아요.
2: 알죠. 예. 아시죠.
1: 제가 금방 그 네. 지금 전남수님하고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2: 예.
1: 혹시 같이 계셨던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1: 지금 뭐 교육 받아야 된다고 통화하다가 지금 끊었는데.
2: 네.
1: 그 지금 보니까 그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2: 제가 저번에 문자 넣었었는데.
1: 저한테?
2: 네. 바로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1: 잘 다니고 있다고.
2: 네. 제가 열심히 예.
1: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직했다가 언제 전화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전남수님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2: 오늘 교육 있어요. 거기.
1: 예.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박정숙님 잘 다니고 계시고 같은 목장이네요.
2: 네. 예.
1: 목장도
2: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고.
1: 예.
2: 네,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1: 다행이네.
2: 예, 감사하죠.
1: 전남수님도 그렇고 박정숙님도 극동방송 예. 계속 어떻게 요즘 새끼라랑 듣고 계시나요?
2: 예, 저는 아예 고정적으로 아예 차에다 틀어놓고 있어요.
1: 차에다 틀어놓고.
2: 예, 예.
1: 우리 박정숙님한테도 그때 우리가 선물 드렸던가요?
2: 예, 예.
1: 선물 드렸고 전남수님도 예, 예. 선물 잘 받으셨다고
2: 예, 예.
1: 하더라고요.
2: 받았어요. 예, 예.
1: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끊었는데. 우리 네. 전남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꽃바구니 네. 선물 드린다고
2: 아이고.
1: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네. 보냈던 그 세종의 그 주소로
2: 네.
1: 꽃바구니 선물 우리 전남수님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1: 그럼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저기 협찬 네.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2: 예예.
1: 예, 박정수님이 전남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네. 참 그 기쁨이 크시죠?
2: 아우 좋죠. 지금 친구 하나도 걔는 좀 망설이고 이제 좀 걔도 이제 좀 기다려야지.
1: 네. 아 또 다른 분도 한번 전도 요청하시려고 준비 중에 네, 계시는군요.
2: 네, 네, 네.
1: 전남수님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네, 좋고 네. 참 찝찝하고 네, 네. 불편했었는데 감사하게 네, 네. 다닌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네요.
2: 아우 굉장히 열심으로 와요.
1: 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전남수님하고 좀 더 길게 통화를 할까 했는데 교육이라서. 지금 네, 급하게 끊어서 제가 또 우리 네, 박정수님에게 전화 한번 했거든요.
2: 네. 그 하나 또 전도 대상자 그 아 그 네. 사람 꼭 나온다고는 하는데.
1: 네네.
2: 거기를 안 하네. 그 사람이 저기 많이 아파요.
1: 예예. 예.
2: 아픈데.
1: 예.
2: 그냥 교회에 그 신뢰를 안 하더라고.
1: 이게 아픈 가운데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그다음 또 극동 방송도 듣게 하셔가지고.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2: 거기는.
1: 아 그래요.
2: 그래갖고 수시로 그냥 네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1: 예, 예.
2: 고통을 많이 받아서
1: 예예. 예.
2: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긴 했는데
1: 예예. 예.
2: 네.
1: 그 우리 그분 그리고. 지금 그분에게 지금 네. 그분이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네. 이름 딱 불러가면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실래요?
2: 지훈 씨. 아플 때 그 고생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신 늘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

0: 와서 그 무거운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바람입니다. 갑자기 하니까 모르겠네요.
1: 아니, 잘하셨습니다. 꼭 그분 꼭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나중에 전도 요청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전남수님이 좀 급하게 끊으시는 바람에 그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우리 박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0: 예, 지금까지 살아온
1: 지내온 것.
0: 네,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0: 네, 네.
1: 어떤 이유로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동안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1: 네네.
0: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나오게 한 것을 너무나 항상 감사해서,
1: 네네.
0: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해요 날마다.
1: 그래요.
0: 네.
1: 앞으로 우리 박정숙님, 전남수님 계속 하나님 앞에 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0: 네네.
1: 아까 지훈 씨를 비롯해가지고 새롭게 전도할 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방금 주의 은혜라 또 이 곡 안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찬송가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그 전보다는 더 감사를 느끼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요. 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게 하다가 마음은 열리면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전화 연결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보물 퀴즈, 꽁트가 있는 보물 퀴즈 하려고 했는데, 자, 내일 보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퀴즈, 자, 꽁트가 섞여 있는 퀴즈,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육신의 부성을 넘어 믿음의 선대 영적 권위자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 후손들 믿음을 이어가야 할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회개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감정의 전환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킴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며 복음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온 가정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 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들은 거룩합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들이 천둥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의 번개 화살들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날아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폭풍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주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습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환 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함으로 우리의 숨이 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여기에 작은 복음서가 통째로 들어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더 깊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봅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 정도면 좀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조금 나를 주목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를 좀 아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자격을 갖추려고 애써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먼저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준비되었거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라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저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한 단어로 집약해 놨어요.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도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깨끗해요? 세상이 평화로워요? 세상은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가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죄가 전염되어져서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두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중에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서 어찌하면 더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영혼도 기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세상이 그런 존재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라든지, 세상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이런 말들이 통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며 세상 가운데서 온갖 사람들에게 온갖 일들에 인정받고 싶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예수고 힘들게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애썼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그냥 내가 먼저 사랑했고 그러니 네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너는 좀 쉬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소망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야, 사랑한 이유가 뭔줄 알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고 나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게 계속해서 뭔가를 채찍질하실까 싶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쩌면 살아온 삶 속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하여 계속 나를 괴롭게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옛 기억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상처들이 나를 온통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를 내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요. 여러분, 왜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죠? 혼나러 가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 가는 거죠? 회복되기 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동림동 쪽에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걸 빨리 치료해야겠다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비인후과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제가 언뜻 뵙기에 90세는 넘어 보이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 앞에 제가 앉았는데 이분이 제게 코를 소독하는 것이랑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시는지 손이 떨리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 갖고 계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것도 있으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혹시 코 속에 상처라도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계속 소독하고 그리고 다시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리고 문 앞까지 나오셔서 약국은 오른쪽으로 가셔야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를 알아봐 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때 나는 주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한 모습이고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멍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기다렸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처럼은 뭔가가 있겠죠. 야, 이와 같은 거야. 야, 너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한 거야. 이처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궁금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의 의미는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주신 다시 주신 생명 거기서부터 시작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다른 말 한마디로 바꾸자면 구원, 구속, 대속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원어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대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값을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풀어준다.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면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구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를 타고 사는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철창 속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죠. 보니

하니까, 아, 몸이 좋아 보이네. 일을 잘하게 보여. 얼마요? 그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한번 뛰어보고, 아, 보니까 무릎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되겠어.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흥정하는. 마치 우리가 뭐 시장에서 배추를 사고 무를 사는 것처럼 노예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 값을 이 노예되었던 사람의 값을 모두 지불하고 이 노예된 사람을 샀어요. 그런데 노예된 사람의 값을 지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아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대속이요, 구원이요, 구속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빼앗겼던 것을 찾게 하시고, 빼앗겼던 영혼의 용토를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처럼인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진짜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고통당하신 거예요? 왜 찔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계속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이 다 있죠. 근데 그것 때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대속, 내가 대신 갚았다. 너는 행복해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다시 회복되어라. 너는 다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 땅에서 너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또한 다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신답니다. 제발 네가 이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네가 믿어라. 왜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처음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일 수 있으나, 복음은 우리가 뭔가가 준비되었기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정리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받아가느냐?

0: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 믿는 자마다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값은 지불되었고 이미 너에게 선포되었으니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아돌프 비켄하우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만한 절대적 조건을 받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랑 때문이다.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선물 받는 것도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 깊이 여러분 마음에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좀 질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질투하세요. 더 사랑하도록, 더 마음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명을,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온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고 싶을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밀어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을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에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0: 태어났다. 어? 성령으로 말씀을 태어났다. 근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늦기 이해하게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가장 미련한 전략,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등 여러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아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했고, 또 어떤 전투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핵심은 같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그 해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치른 전쟁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막 떠나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요사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놀랍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았고, 반대로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 손이 내려가 버리면 아말렉이 우세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를 무찔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핵심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우세했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지시하는 장면은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버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빼앗습니다. 이 전쟁 역시 아말렉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역시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과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친히 주관할 것이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겼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중요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요, 기필코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말씀은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같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내가 이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예루고성이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각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셋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보세요. 요약하면 7일 동안 성 주위만 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사실 황당한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적어도 한 번 정도라도 대묻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 채비를 합니다. 먼저 선발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호위대를 위치해 둡니다. 이렇게 대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요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둘째 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셋째 날부터 되면 이런 말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설마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저 견고한 성에 무너질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의심,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따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야 되죠. 그러려면 백성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곱째 날 백성들이 7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셨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함께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껏 불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쟁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가 행진하는 대열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전쟁할 때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보면 숫자가 강조되죠. 숫자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7이라는 건 숫자가 많이 강조되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어라. 이처럼 7이 강조돼요. 7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숫자 7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만 돌고 있어야 되느냐?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리고성 정복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돼요. 이게 순종의 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략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투 전략으로 본다면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의 정석이에요.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순종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릴까요? 불신자들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저놈은 죽어서도 천벌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정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두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에 또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전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정탐꾼들은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요. 실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진격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이 달아놓은 붉은 줄은요,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가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리고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만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리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0: 우리는 여리고성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자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들에게 내가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성처럼 여전히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놔라.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 기술의 이상으로 잠깐 방송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고르게 진행하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통쾌하죠.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커다란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자리는 없었잖아요. 그 전쟁은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의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전쟁의 위문품을 들고 나타난 한 소년에 불과했죠. 그런데 전쟁의 구도는 다윗과 골리앗으로 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의 대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무기와 전쟁 기술, 군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손에 들려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5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주를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방송이 잠깐 들리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죠? 네,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했던 점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9507님 잘 들려요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흔히들 삶을 전쟁에 비유하곤 하죠. 매일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전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요령과 기술을 터득했을 수는 있지만 다가올 시간들 속에 어떤 사건들이 나를 맞이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 다윗과도 같죠.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했을 때 사울의 진영은 이미 패색이 짙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용감하게 자신이 골리앗과 직접 싸우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모하죠. 뭐 쬐깐한 소년이 어떻게 저렇게 큰 거인과 싸우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무모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치나 환경, 골리앗의 조건이나 경력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미 목자일 때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직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실력과 경험치,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조건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6634번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오, 누님 생신이신가 봐요. 네,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축하가 필요하신 분들, 뭐든 다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찬양 홀리원의 승리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화요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의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네, 장로님 잘 지내셨죠?
1: 네, 네. 열심히 전도하다 왔습니다.
0: 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1: 네.
0: 오.
1: 네, 전도하다 오늘. 네, 이런 네. 분을 만났는데요.
0: 어떤 분이었어요?
1: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야, 일이죠.
0: 감사할 일이네요, 진짜.
1: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0: 맞습니다.
1: 원하십니다.
0: 그렇죠.
1: 하나님의 네.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게요.
0: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네. 교회만 안 나갈 뿐입니다.
1: 몸만 안 나간다.
0: 몸만 안 나갈 마음은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1: 네.
0: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남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지 않나.
1: 그럴까요? 데이트 안 하면 네, 오래 못 가죠.
0: 그렇죠, 못 가죠. 네.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를 안 한다. 없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일부터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0: 아멘, 아멘.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같이 교회 가보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장로님.
1: 중요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0: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고요. 그럼 믿을 수도 없습니다.
1: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다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꼭 전파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전화전도 또 출동전도 요청하실 분들 이 시간에 문자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쓰시고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그 전도에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길게 쓰기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다. 아무래도 퇴근하시는 분들은 네. 운전하시느라 바쁘실 수 있어요. 전도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7번님, 홍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0007번님, 누구를 찾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연입니다.
1: 네, 지영씨네요. 네,
0: 지영씨가 누굴까. 네, 6925님, 하나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충 정결하게 씻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한 줄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좋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
1: 아멘. 네. 아멘. 아픔과 고충.
0: 네. 그래요.
1: 그죠?
0: 맞습니다.
1: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죠?
0: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멘. 또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또 1971번님 담양입니다. 중학생 1학년 아들 보충 수업 하교 기다리면서 방송 같이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 주님과 함께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이 무사한 하루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맞습니다. 네, 감사할 겁니다.
0: 네. 네, 맞아요. 또 6634번님, 주님은 언제나 365일간 마음속으로 남겨주셨는데 네, 그 마음 표현하는 방법이 또 예배라는 것까지 저희가 또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먼저 출석체크 퀴즈 오랜만에 함께 할 텐데요.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뿅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이 된 거죠.
0: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정말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은요. 네. 이미 되었으니.
1: 되었으니.
0: 네, 되었다.
1: 이미 되었습니다.
0: 표현.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것이잖아요.
1: 네.
0: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되었다 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정답이 자녀는 아니라는 거. 자녀는 아닌데 자녀랑 비슷해요.
1: 그렇죠. 네,
0: 자녀를.
1: 네.
0: 네, 자녀가 자가 무슨 자자에 이제 녀, 네, 이렇게 딸 아니고, 네, 딸 말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9507님 바로 정답 파악하고 정답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좋아요.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 9507님. 좋아요. 장로님은 이 자녀가 이렇게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1: 네. 오,
0: 네, 오. 그렇습니다. 저희 힌트 많이 드렸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9507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실로

0: 아멘. 심플리포의 실로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뿅뿅이 되었으니. 네, 뭐 맥락상 자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그렇죠?
1: 네, 네, 자녀라고 아니다. 한 분이 오답을 주셨네. 자녀 아닙니다.
0: 자녀 아닙니다. 자녀 네. 말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딸 아니에요. 네.
1: 딸 아니면 아들이겠죠?
0: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넣어서 장로님 한번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죠.
1: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3824번님 정답 남겨주시면서 자녀 학교 행사로 운전 이동 중에 도전합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아 그럼요, 믿어야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장로님. 그쵸?
1: 그렇습니다. 네, 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0: 아멘입니다. 네. 그게 또 우리의 특권 아니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0: 자녀된 권세특권입니다.
1: 맞습니다. 또 1971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7961번님, 5986님, 6014번님, 5709님도 정답 남겨주시면서 꼭 받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뭐 드린다고도 안 했는데
0: 뭡니까요?
1: 받고 싶 어떤 거 받고 싶으실까 우리 5709번님?
0: 네. 선물 받고 싶으시다.
1: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선물 드려야 될 텐데 뭐 받고 싶으실까?
0: 네. 네.
1: 우리 6120번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5503번님, 홍정로님 반가워요 남겨주시면서
0: 반가워요. 네.
1: 정답도 잘 남겨주셨습니다. 1114번님께서는 전도 프로젝트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서 화순에 살고 있는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친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 되길 기도하면서 우리 홍장로님이 한번 만나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남겨주셨는데
0: 좋습니다.
1: 네, 연락드릴게요. 네,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우리 1114번님처럼 전도 프로젝트 신청하실 분들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홍장로님이 출동합니다. 네, 신청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을 또 이제 선정해서 선물 드려야 될 텐데 장로님 어떤 분 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이거 운전 중에도 네 정답 주셨고요. 네. 3824번님하고
1: 3824번님
0: 5709번님 받고 네. 싶다는데
1: 그러니까.
0: 드려야죠. 네,
1: 맞아요. 네, 네.
0: 꼭 받고 싶으시대요.
1: 네. 네, 어떤 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3824번님 또 5709번님 두 분께 선물 링크 보내드릴게요. 찬양 듣고요. 오늘 순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전도 현장을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장로님?
1: 네, 이분은 한 7년 장결자인데요.
0: 네.
1: 암투병 중이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우연히 네. 그 딸을 이렇게 만나서
0: 네.
1: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고 있다 그래서
0: 네네.
1: 제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0: 그렇군요.
1: 네네.
0: 7년 장기 결석자이신 분이시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살짝 희미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1: 많이 희미해졌고요.
0: 네네네.
1: 너무 암투병 중이라 힘들어서.
0: 그렇죠.
1: 사람 만나는 것도
0: 맞아요.
1: 완전 싫어하고 그렇게 연락하고 문자해도 아무 답이 없었는데 제가 네. 배를 눌렀는데 앞집인 줄 알고 그냥 열어줬대요.
0: 와.
1: 네, 하나님 은혜죠.
0: 진짜 은혜네요.
1: 절대 사람 만나는 거, 문 열어주는 거.
0: 원래 잘 안 만나시는데
1: 어떤 것도 아예 출입도 안 하고 이렇게 집 가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게 있었는데 본인도 네. 모르게 그냥 눌렀는데 앞집 당연히 앞집인 줄 알고 열어줬대요.
0: 와 진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같이 찾아가도 그리 찾아가서도 문 안 네. 열어주면 못 만났는데 본인도 그쵸. 모르게 열어줬다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이게 네. 진짜 전도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이렇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1: 그렇죠. 예. 네. 또 이렇게 사연 주실 때 우리 부모님이 치매인데 걱정, 장로님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네. 기도하고 가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으셔서
0: 맞습니다.
1: 정상으로 하셔가지고 딱. 복음 듣게 하고 영접기도 하고 네. 하게 하시니까요. 절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0: 맞아요.
1: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0: 맞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전도하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 맞아요.
0: 네, 그냥 전한다 생각으로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만나볼 분 음성컷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올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성경에서도 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아 나도 언젠가는 이제 가지 죽지. 이제 성경에는 죽는다고 안 하고 잔다고 표현했어. 너무 좋죠.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가운데 엄청 서글프고 아프잖아요. 근데 잔다. 얼마나 좋아요. 잠자면 어째요? 내일 되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왜 잔다는 것은 부활한다. 그래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렸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 우리 주명이 엄마도 끝이라고 생각했어. 잠깐이라도.
3: 끝인 것 같아요. 저는.
2: 지금도? 어? 그러면 끝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이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성경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몸.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불어서 생명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혼육,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 하세요.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죽음은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진짜 끝이야. 그럼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짐승이야? 아니죠.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엄연한 사람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요.
1: 믿지 않는 분들, 또
0: 네.
1: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신 분들은 많이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0: 거의 10명 중에 전도하다 만나면
1: 네.
0: 반투는 죽으면 끝이라고 다 이야기하죠.
1: 맞아요. 다들 죽으면 끝이지 그 뒤가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0: 네.
1: 많죠.
0: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러죠.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이렇게 다닐 필요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알려드리러 다니겠냐고.
1: 맞아요.
0: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1: 네.
0: 네,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라고
1: 맞습니다.
0: 설명합니다.
1: 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0: 네.
1: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짚어주신 것도 좀 저는 인상
0: 네,
1: 깊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짐승은 뭐 사실 죽으면 끝이고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아니다라는
0: 영혼이 있기 때문에.
1: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또이
0: 맞습니다.
1: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도
0: 네.
1: 육신은 죽지만 영은 부활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장로님.
0: 네. 잠잠은 일어나잖아요. 언제는 잠이
1: 맞아요.
0: 깨잖아요. 네.
1: 그런 것처럼 잔다,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꼭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소망인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께 잘 전달하는 게또 전도할 때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0: 아무리 우리가 힘든 것, 죽음의 문턱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수 있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 그렇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살고 싶죠? 딱 아파 보니까 의사가 딱 말하는 순간 나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솔직히 사람인데 있죠.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택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천국 갈수 있는 티켓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래도 엄청 조금 신앙생활 했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기도하고 죽음의 아니 구원의 확신을 드리려고. 이건 공짜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선행으로 착함으로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 했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1: 오늘 장로님께서 만나보신 이분은 그래도 조금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가고 싶다.
1: 아하.
0: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1: 그렇구나.
0: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 마음의 문이 또 이렇게 닫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성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또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전도 대상자 분들께는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또 전도 대상자 분들께 꼭 전달을 해야 할 부분인 거죠, 장로님.
1: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뭐야? 구원은 어떻게 맞아요. 받아? 이 부분을 제가 이분한테도 꼭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0: 맞아요. 이제
1: 많은 고개를 끄덕하면서 공감을 했죠.
0: 네. 그러니까요. 또 보통 천국에 가고 싶냐, 지옥에 가고 싶냐 이렇게 여쭤보면 지옥 가고 싶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1: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면서도 지옥 네, 안 가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쵸. 설명할 때 아무리 천국을 부인하고 있냐 봤냐 가봤냐 해도 있는 천국이 없어지진 않고
0: 맞아요.
1: 있는 지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0: 그러니까요. 있는 걸 뭐 어떻게 없다고 해요.
1: 그러니까요.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의 의와 선행,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잘 전달하는 게 또 포인트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1: 그러면 이제 물 다 좋아졌고 건강해졌지만 또 우리가 건강해졌다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건강해다 해도 오늘 밤으로 너 오너라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놔두고 가야 돼.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 돌봐야 돼요 말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구원의 확신 가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부른다면 하나님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저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아프다고 일찍 가고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순서 없어요 그죠? 이게 준비해야 되겠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회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그죠? 누구도 천하에 누구도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있으신단 바는 아무도 없겠죠? 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집에서 힘들겠지만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자녀들 멀리가 있지만 엄마가 돌봐줄 수 없고 손주들 돌봐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거죠.
0: 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저한테도 되게 네.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장로님.
1: 네,
0: 믿는 분들께도 정말 네,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항상 예수는 차차 믿어, 내일 믿어, 다음에 믿어가 아니라
0: 맞아요.
1: 제가 강조하는 거 오늘, 지금, 이 시간
0: 그렇죠.
1: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0: 아멘입니다.
1: 네, 말 이야기합니다.
0: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부분이 전도 대상자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
1: 네, 사람들마다 네. 다 소원이 있어요.
0: 맞아요.
1: 저는 소원을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0: 네.
1: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잠자듯이 가는 거 고통 없이 가는 거 그러면 자녀들 손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된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다른 분들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예수님이 접수해 주신다. 왜 예수님의
0: 맞습니다.
1: 기도를 왔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자시고
0: 그렇죠.
1: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0: 네,
1: 예수님의
0: 맞아요.
1: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접수가 돼서 응답이 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이렇게 닿을 수 없는 연결될 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장로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또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안 믿는 분들께는

0: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네. 그래서 영접 이야기하면은 영접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에? 지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쵸. 많아요. 그렇죠?
1: 네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장로님.
1: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0: 네.
1: 이렇게 설명.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좀 들으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많이 낮아지시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0: 맞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떻게 영접기도 하셨나요?
1: 당연히? 네,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기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1: 네. 항상 저는 입술로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신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0: 맞아요.
1: 네, 합니다.
0: 그러면은 이분이 좀 이제 7년 장결자셨기 때문에
1: 네.
0: 교회로 나오시는 게 이제 사실 핵심일 것 같은데
1: 네, 이제 머리도 짧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해서 모자 쓰고 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와라 그러는데 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전화하고 그렇게 말씀 보내고 몇 번씩 보내도 아예 전화도 안 받고
0: 네네.
1: 네, 답도 없어서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게끔 네, 모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품고 있는 장기 결석자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지만
1: 네.
0: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씨앗을 심고 물 주고 요런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언젠가 열매 맺을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코너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이 영접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드려볼 텐데요. 극동방송을 뭐 주기적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우연히 들으셨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 또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 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신 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같이 할 텐데요. 장로님이 먼저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신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결신이라고 문자와 카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시면 저와 결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 안에서,
0: 저는 예수님 안에서
1: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0: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저의 모든 죄를,
0: 저의 모든 죄를
1: 예수님의 피로써,
0: 예수님의 피로써
1: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0: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1: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네, 이 시간 따라하신 분들은 결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또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전도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는데요. 장로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요. 지금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0: 맞습니다.
1: 전도합시다.
0: 전도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찬양 황국명과 황운지가 함께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 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진호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유혹과 시험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의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호하게 거절하라.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이 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던 인생 스토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외모를 언급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성경이 요셉의 외모를 언급한 이유는 멋지고 잘생긴 이 외모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단순히 요셉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동침하기까지 요청합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에서는 이 유혹이 절묘하고 달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는 종인데 이 기회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배반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흔들리십니까? 죄는 우리 앞에 내가 죄다라는 험악하고 괴팍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 사랑한 여러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속 거절하라.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계속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청하는데 요셉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

0: 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죄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런 죄 앞에 우리는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지요. 그런데 자꾸 듣고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동침의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잠언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눈앞에 죄가 있다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흔들리기 쉬운 죄가 있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계속 거절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멀리해야 하고요.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결단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거절하고 내일도 거절해야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거절한 것 계속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거절하라. 요셉에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 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상황 앞에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할 수 있고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요셉의 여정에 곳곳이 있습니다.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 그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시험과 유혹에도 죄를 죄로 여기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계속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뻔히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다 하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더 부딪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절할 것은 분명히 계속 끝까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호진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82-4501번, 062-682-4501번 샬롬 겨자씨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C 광주국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에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0: 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준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와 므낫세 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히스기야와 므낫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고 므낫세가 아들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식이 잘 따라 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하다든지 아주 극악무도한 아버지 밑에서 지극히 착한

자녀가 또한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왕 중에 나쁘고 나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아들이 태어나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버이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잘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굴복하고 고대 세계에는 정치 군사적인 굴복은 종교적인 굴복을 또한 뜻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하자크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들을 봐요. 그건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컨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성도 주셨어요. 하나님 믿고 그냥 공짜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그야말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의논한 일도 필요한 것이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왜 물을 막습니까? 적군이 물이 없으면 적군이 피곤하니까 공격을 못하죠. 그러니까 수자원을 적군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봉쇄하고 막고 그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그 당시에 만든 터널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인데 기온샘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의 스프링이라고 물이 솟아. 그 샘물이 그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을 지하입니다. 지하의 터널을 암벽을 뚫고 525m를 땅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물이 도달합니다. 525m를 땅굴을 팠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암벽이 있어가지고 암벽은 피해가면서 해서 S자형으로 요같이 뚫은 터널을 제가 직접 걸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름에 가면 시원한 물이 시원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 히스기야와 이와 같이 철저한 전쟁 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군사적인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서 산당 제거,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자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음에 뱀의 도구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독에서 치료함을 받는다. 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놋뱀, 곧 불뱀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뱀의 독이 사라진다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는데, 아, 이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 왔는데, 보존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 유물로 오늘날까지 보존됐으면 그건 이스라엘 국보급입니다. 이스라엘 국보가 됐을 텐데, 아, 사람들이 그걸 잘못 섬겨가지고 거기에 분향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 놋뱀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제거하면서 철저히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대를만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많이 교회 그 성전을 섬기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재원이 또 있어. 그래서 그 재원을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십일조를 내게 함으로써 이 모든 섬긴 일들이 교회 그 성전을 섬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사람으로 해야 될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잘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작은 나라로 이 전라남도 뭐 전 호남 지역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중동의 모든 지역을 정복한 아수르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경우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아수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방어성인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주변의 성읍들을 다 함락시켰어요. 48개의 성읍을 함락시켰다고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항복문서를 쓰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방자히 얘기하는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시겠느냐 뭐 그런 내용을 썼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그 항복문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야훼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함부로 얘기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적군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그날 밤에 야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사내림입니다. 사내림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한 증거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벽화에 남아있는데 이 벽화에 보면 48개의 무너진 성읍 가운데 라기스 성읍이 상당히 견고했어요. 그 성읍을 공격해서 함락하는 것은
그려놨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수르 그 화가도 정직한 사람. 아, 거짓말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들쥐떼가 습격했다는 그런 글도 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잘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실패한 것은 확실하단 하나님이 도우셔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히스기야가 39살 때 히스기야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힘이 걸어서 발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이 발병 걷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급성 뭐 암이나 뭐 그런 것이 걸린다고. 그래서 엘리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까 집안을 정돈하라고 했어.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급성 강한 어떤 악한 악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뜻인지 뭐래? 야훼께서 강하게 한사예요. 아,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벽을 향하여 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 헤스게가 거꾸로 10도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가장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끝까지 나가야 돼. 중도에 좌절하면 안 돼.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39살에 병에 걸려서 15년 사셨으니까 54세죠. 54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 그때 므낫세가 아들로 왕위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므낫세. 그래서 역대하 32장 3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래 이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12세 왕위에 올랐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15년 생명이 연장돼서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데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사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므낫세는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부터 지키고 보호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직 므낫세가 철이 안 드는 12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12살에는 우리에 있는 100조개의 신경 그 시냅스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시냅스가 연결될 수 있는데 아 므낫세가 이것이 잠시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런 것들보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 아수르의 그런 편에 선 대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그런 영향을 받았냐? 성경에서 그 이면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거대한 강대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나라가 부강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에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대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어려웠겠습니까? 안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변 모든 국가들은 다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아수르에게 다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유다만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딱 있으니까.

무역이 되질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라에서 농사나 목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군대가 있어요. 아이 국가를 모든 사람들을 다 징집해야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저항할 수 있지. 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군대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 시대는 상당적인 경제적인 궁핍을 겪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궁핍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히스기야가 이기고 살다가 그 믿음의 히스기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믿음이 정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수르하고 화친하다.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친아수르 사람이 되고 므낫세는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아수르의 종교정책을 그 당시에는 군사적 경제적 영향을 받으면 종교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대 세계에서는 훨씬 강합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의 이방신을 최고신,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므낫세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사라져버려. 그 대신에 놀랍게도 므낫세 시대에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어. 왜? 아수르는 저 중동의 산악지대에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열매가 고대 세계에 굉장한 기름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 등불을 켜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온갖 데 사용하는데 이 기름을 지중해 세계에서 아수르가 얻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서쪽으로까지 진격해서 군사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 유다의 기름, 올리브 기름 압착기가 100개나 발견됐어요. 한 지역에서. 그만큼 기름 많이 짰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름 수출을 많이 했던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하고 서로 화친하게 되니까 온갖 지역으로 사통팔달되어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역이 잘 되고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므낫세 시대에 남쪽 네게브에서 므낫세 시대의 주거지를 발굴했는데 이전의 주거지층보다 10배나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됐다는 것은 나라가 평온하고 잘 된다는 것이.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해.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안정과 평안함이 있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또 다 좋아했어. 좋아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싫어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므낫세의 악독한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의 순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바른말 하는 이사야를 좋아할 까닭이 없어서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해서 피하는데 나무가 자기를 그 가죽을 딱 해가지고 이사야를 덮어서 숨겼어요. 아, 참 기적이죠. 이건 전승으로 내려온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아 그러자 군사들이 가서 보고했어요.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역대하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없앴는데 바알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180도 다른 행동을 했다. 아, 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악독한 왕이 그렇게 생긴. 그런데 므낫세가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신명이 났는지 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아들들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인데 이 므낫세가 이런 그 죄를 완전 정신이 이제 나간 것이죠.

칼도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요술 사술이 횡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사람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었으니까 미래를 누가 얘기할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야훼를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 죽을 판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므낫세가 신접한 자를 찾아서 신입하고 사울왕도 범죄하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엔돌의 무당,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수염이나 기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이 보도되고 판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백성들까지 다 죄악에 오염되고 물들어서 아 나라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다. 이미 멸망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래야 용서해 줄 수 없이 그냥 고꾸라져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할 때 백성들은 워낙 죄를 짓고 해가지고 회개할 시간이 없었는데 므낫세는 그 전부터 무엇인가 좀 조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막판에 회개해가지고 므낫세는 살아났어요. 성경에는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라고 제가 제목을 잡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을 덧붙인 까닭은 므낫세가 이 나쁜 므낫세를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으면 오히려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래도 12살 때까지 아버지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이 자식을 교육하고 그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밖에는 제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아버지와 큰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그같이 딴 데 가서 살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죠. 그래도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과 인자심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라. 죽어서 받느니 살아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살아서 받아서 더 훌륭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더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 재산을 줬어. 그러자 그것이 며칠 안 돼서 그것을 정리하고 갔어. 오늘날에도 땅 잘 팔립니까?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식간에 팔아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금매물로 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순식간에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하여 아 주님 저 아들의 마음이 언제 돌아서겠습니까?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팔아버리고 돈이 없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해도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대. 그때가 터닝포인트, 전환점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살아날 길이 있겠지 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 이 탕자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그건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면 돼지 주염 열매부조차 못 먹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회개하고 어려울 때 착한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이게 기준.

0: 아, 이게 그 아버지 그런 평소에 기도하고 돌봐준 그것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므낫세가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앗수르에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왕이 그런 모욕을 받으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런 악독한 왕이 어찌 기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12살까지 배운 어린 자녀에 대한 것 같은 신앙 교육이 이 위기를 당하자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왕이 되게 해주셔서 총 55년을 55년 엄청난 긴가 55년을 왕노를 했다. 55년을 왕노를 했으면 나이도 67세, 자기 아버지는 54세에 돌아갔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해서도 54세인데 이 므낫세는 그 나쁜 짓 하고도 67세까지 더 많이 살았어. 외경에는 이 므낫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노를 바라여 주님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한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르지 않는 집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혹시 허탄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의 화합한 가정을 이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

보자 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 씨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는데요. 저와 이유나 형제가 함께 찬양한 곡입니다. 송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그리고 김대환의 주음성 외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은혜 찬양 워십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이어서 조주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63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나의 배달 친구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따뜻한 문자인데요. 아, 배달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만 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 지붕을 뚫고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행하신 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0: 전 동네 또래 아이들과 친해져서 늘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는데 한적한 바위산을 발견한 후론 그곳을 놀이터로 삼고 놀았습니다. 거기엔 바위가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근처에서 놀길 좋아했습니다. 저희 놀이터에 대해서 아시게 된 아버지는 벼랑을 타고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서 웅덩이로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이 됐을 때 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전 벼랑을 타고 산을 오르다가 7m 높이의 절벽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아저씨!
2: 사비씨!
3: 사비, 무슨 일이냐?
1: 에스라가 다쳤어요.
3: 응?
1: 놀다가 떨어졌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3: 아니, 에스라 지금 어디 있니? 자, 빨리 앞장서렴.
0: 제가 눈을 뜨니 제 친구 두 명이 걱정하는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눈엔 초점이 없었지요. 게다가 제 다리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허리 아래로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통곡을 하시며 저를 안고는 집에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왜 이렇게 슬피 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4: 자, 네 엄마를 찾아올 테니 잠시만 여기 앉아있어.
5: 여보, 우리 왔어.
1: 아, 예, 오셨어요.
6: 그래, 일은 좀 어땠어요?
4: 우리 아들이 천막 만드는 데 소질 있는 것 같아.
6: 엄마, 오늘은 혼자서 천막 하나를 다 꿰맸어요.
1: 아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니, 그런데 대체 어떻게 꿰맸길래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니?
6: 그것도 재능인가 봐요.
1: 식사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에스라는 씻고 와야 되겠다.
4: 네. 그래. 자, 그럼 씻으러 가볼까? 자.
0: 매일 아침 아버지는 절 침대에서 일으켜서 옷을 입혀주시고 식탁 의자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5일은 저를 작은 수레로 회당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고 수업이 끝나면 저를 천막 작업실로 데리고 오셨지요. 작업실에서 앉을 저를 위해서 특별한 의자도 만들어주시고 끈기 있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셨답니다.
4: 어디 잘하고 있는지 좀 볼까? 오, 정말 잘 꿰맸는데.
6: 진짜요? 이 정도 간격이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4: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웬만한 물은 안 들어가겠다.
0: 그렇다고 제가 늘 공부와 일만 한 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고맙게도 항상 절 끼워줬지요. 그리고 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답니다. 전 겉으론 행복하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땐 어릴 적 행동이 후회스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전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지요.

당시 아버지 천막 사업이 잘 되어 네 명이 바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수입이 좋아졌지만 24살이 됐어도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부모님 집에서 그분들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제 소꿉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그들끼리 어울릴 때도 절 초대를 했지만 전 갈수록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몸이 멀쩡한 사람들과 제가 전 상황을 비교하게 됐고 자기 연민은 분노로 바뀌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란 생각에 원통해 했습니다.

0: 어? 이게 누구야? 오래간만이구나, 다윗.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에스라.
2: 웬일이야, 다윗.
3: 요즘 바쁜가 봐.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내일 다들 모여서 저녁 먹을 건데 꼭 와라, 어? 다들 널 보고 싶어해.
2: 아, 어떻게 해야지? 난 못 갈 것 같은데.
3: 아, 참. 에스라. 언제부턴가 우릴 피하는 것 같은데, 어? 내일은 꼭 와주라. 알았지? 간다.
4: 에스라, 너 계속 그러다간 친구 다 잃는 수가 있다.
5: 혼자 아무데도 갈 수 없는데 지쳤어요.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하고 잘 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싫다고요.
6: 전 계속 친구들을 피해 다녔지만 친구들은 계속 절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5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은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했었기에 전 가정부와 조무사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의존하며 살면서 제 쓴 뿌리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3: 다니엘, 잘 지냈어?
7: 응.
3: 에스라는 어디 있어?
7: 저쪽에서 잠시 쉬고 있어. 아, 근데 무슨 일로 밖이 이렇게 시끄럽지?
3: 아직 못 들었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잖아.
7: 아, 그 나사렛 출신 그 선생님?
3: 그래. 내가 얼마 전에 그분이 별의별 병을 다 고치는 걸 봤어.
7: 아이, 나도 그분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잘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3: 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안진뱅이가 갑자기 걷고 눈먼자들이 눈을 떴다고.
7: 아, 그럼 그게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3: 아, 그렇다니까. 하다못해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았어. 예수님은 단지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뿐인데 말이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집에 계시다던데 우리가 에스라를 데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6: 다윗은 몹시 흥분해서 꿀같이 단 낮잠을 자고 있는 날 깨웠습니다. 나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가 절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 없어 하자 제 친구들 4명은 어느샌가 제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어올려 거리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8: 잠시만요. 좀만 지나갈게요. 죄송하지만 좀 지나갈게요. 예수님께 꼭 가야 돼서요.
9: 네? 아유, 우리 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자네들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야?
3: 다니엘, 이러다간 저 문으로 못 들어갈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
10: 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6: 군중과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은 절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저를 침대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전 어안이 벙벙한 채 예수님 발 앞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 보시고 눈을 들어 지붕에 있던 제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0: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너도 믿음이 있느냐?
1: 저도 믿고 싶지만 전 25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이 다리들이 어떻게 제 몸을 지탱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0: 내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2: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25년 동안 감각이 없었던 제 다리에 힘이 솟았습니다. 갑자기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전 제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전 너무 기뻐서 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마터면 예수님께 감사의 말도 전하지 않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기뻐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걸 잠시 잊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0: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2: 전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란 기대나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위산에서의 사고는 제 다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줬지요. 믿음도 좋고 사랑이 많은 제 친구들이 아니었더라면 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전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을 뵐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제 다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 제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을 회피했던 걸 깊이 사과하고 그래도 절 늘 생각하고 응원해준 걸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절 용서해줬고 저와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전 이런 친구들을 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제게 평안을 주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 죄를 용서하고 몸을 치유하는 것도 그들의 능력 밖이었죠. 전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가 느낀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 죄를 회개하고 그의 구원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용서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깨끗이 치유를 받았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무례를 범하고 집을 떠나 죄를 지며 살았던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며 한숨에 달려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만 해도 기쁘게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 지붕을 뚫고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년도, 사망년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데이비 미스의 Replace It With Your Love?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조금은 버텨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고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쉬고 싶은 내 안식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데이비 쿠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같이 걷기 연평안 앨범 중에서

성도여 다 함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도된 특권이고 고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사실은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엄마 배고파라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엄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저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만 부르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성가 산책을 하시는 박신화 교수님과 아주 오래전에 함께 그 성가 산책 PD와 또 진행자로 함께 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백성

찬송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박신화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를 위해서 선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박신화 콰이어의 강하고 담대하라.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무 고생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작가인 지그 지글러의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단계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 거예요. 열정만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장애물을 넘어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왕이 오신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문서와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스엔진의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인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푸른 향기에 감사의 조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캐리 언더울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가도 세상에 빠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이키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간에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상황에 놓고 또 연단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겪어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방의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A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방 동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도 계속 함께 해주시지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 부분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0: 네.

0: 이것을 이제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정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 네.
0: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 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강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또 북한의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수사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변란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

0: 민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두 부분은 정상 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 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 국가가 될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 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 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 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여파로 이란에서 대량 해고와 실업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K컬처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에 54%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선 태조가 628년 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비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경제 현안을 논의한 뒤 다음날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 방문의 목적이 사실상 미중 협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한 직전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양자협의 없이 제3국 회담만 진행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중립적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서울이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에너지, 이란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음날 시 주석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텐탄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어 15일에는 티타임과 업무 오찬 형식의 추가 회담도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 핵 군축,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양국이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의 종전협상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각각

가스로 유지되던 휴전과 핵 협상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을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답변 이후 협상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제안했지만 핵시설 해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도 미국 요구보다 짧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받은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우선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전쟁과 국제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지며 경제 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의 IT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디지털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이전부터 국제 제재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출과 물자 수입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직 플랫폼에는 하루 만에 31만 건이 넘는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어려웠던 이란 경제가 이제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초대형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과 특별 감소 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일부 완화돼 가구 원수를 1명 더한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한국어를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모두 2,7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만여 명에서 23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반 운영 국가는 지난해 기준 47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반 운영 학교가 68곳 늘었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한국어 수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과 정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현지 교원 양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조선 태조가 1398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원 특별전 위대한 유산전에서 조선 초기 왕지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명을 내릴 때 사용한 문서로 이후 교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태조가 이지대를 경상우도 수군 첨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입니다. 수군 첨절제사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와 수군 지휘를 담당하던 중요한 관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왕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왕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종 시기인 1416년에 작성된 왕지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보다 약 18년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자료가 조선 초기 인사행정과 관직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에는 왕지 외에도 족보와 고문헌,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이 담긴 지도 등 다양한 사료와 함께 기증자들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최근 국가정보국에 당정군 전반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비밀 감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상 점검 수준을 넘어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극단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초중앙 집중화 체제가 강화되면서 감시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지에서는 숨소리까지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부족할 경우 자비판이나 보직 해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시문에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간부들의 압박감도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시 체계가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3도, 안주 12도, 양덕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와 양덕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강계와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2도, 희천 10도, 강계 8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와 희천 22도, 신의주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개성과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3도, 신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5도, 신계가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줄어들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해산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3도, 고성 22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진에서는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진과 성진 17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0: 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기독교의 일간지에 실린 영적 공격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과 절망의 감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사역자 남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현악기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매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어른들은 굶어도 이를 쓰시고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가식 많지요. 없는데도 있는 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고, 굶어서 바깥에 나가면 이를 쓰시는 체면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예, 엄마 집에 계시냐?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걔가 순진하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허례, 허식이 너무 많아,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관념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폴리캅 교부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9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자나튼 에드워드, 미국의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젠젠도프라고 하는 사람, 모리비안 지도자는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그도 4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는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박사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45살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75살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빨리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자매 그리고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디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두 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때 북한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또 이 사회에 나오신 지가 반년 안팎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셨죠.
3: 네.
2: 타고 오셔서 공항에서부터의 그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0: 네.
2: 또 오셔서 막상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3: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한국 나라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첫째 느낌은 그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국 생활 지금 5개월 차인데요.
2: 네.
3: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어디 나가도 뭐 봉사활동 하는 데 가서도 봐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잘 몰라요 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거기서 야 이거 우리가 한민족 한계래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애들까지 길 네. 몰라서 물어보면은 인사를 하고 예절이 엄청이 그거 밝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그렇고 또 먹는 네. 것도 한국 음식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 떡 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런 걸 유산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떡도 가지가지 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온 거 내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 뭔가 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3: 네.
2: 북한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는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왜냐면 네. 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네. 한국 음식은 좀 달아요.
2: 그렇죠?
0: 달지만은 그게 또 뭐 단거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그나마나 맞아요.
3: 습관되니까 네, 또 맛있어요.
0: 습관되고 원래 또 한국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2: 아, 예. 원래 그, 좋아하시던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북에 있으실 적에?
3: 해물을 좋아하죠.
0: 해물
3: 좋아해. 해물을 좋아하죠.
0: 해물도 좋아하고 예, 예 뭐,
3: 해물을 좋아해요. 우리는 예. 기본적으로
2: 바다 쪽에 사셔서
3: 네.
0: 그런 걸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저한테 맞아요. 젓갈도 좋고 예.
2: 좋아요.
3: 마트에 가면 젓갈도 좋고. 가지가지 다 있지 뭐.
2: 맞아요.
0: 그다음에 뭐 삼계탕도 좋고.
2: 삼계탕 맛있죠.
0: 예, 엄청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2: 근데 여기 해물 맛이 북한의 해물 맛이랑 좀 비슷해요?
0: 아, 좀 틀린 건 있어요.
2: 아, 네, 어떤
0: 좀
2: 게
0: 틀린
2: 달라요?
0: 건 있고. 북한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명태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명태 동태국 끓이면은
3: 그 동태가

0: 고기가 자체가 맛있어요.
1: 아,
2: 그렇구나고 예, 예.
1: 그것만 탁 끓여도.
0: 예.
2: 거기만 뭐, 끓여도
0: 뭐 기름도 안 두고 뭐 그냥 그뭐 맛내기라 해요. 이 복화말씨로 네. 이제 미혼인데 이제 맛내기를 아. 맛내기 조금만 해도 그 구무리가 맛있어요.
2: 예. 거기 사체가 들크네요. 예. 그리고 대게 맛도 내가 옛날에 대게 장사를 해서 근데 대게 맛도 여기 맛은 조금
0: 예,
2: 동해 바다 깊은 동해 바다 그 아. 대게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북한의 대게는 엄청이 달아요. 살도 안에 꽉 차 있고.
1: 여기는 좀 키워서 하는
2: 그런 애들이 많아서 짭짤하고 살도 그게 뭐 꽉 차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라를 말하지요.
1: 네.
2: 북한에는 골뱅이라고 그래요.
0: 골뱅이요.
2: 이렇게 어, 골뱅이 커요. 있어요. 목대 많아요.
1: 여기 골뱅이는
0: 맛있어요.
2: 여기는 작은데. 작지 않아요. 엄청이. 근데 북한 거는 이렇게 커요. 새우도 왕새우. 왕새우. 아, 그게 다 자연산이지요. 바다에서
0: 북한에는 자연산이에요.
2: 자연산이 네. 많죠.
0: 자연산. 성게, 문어, 네. 미역 다,
2: 다 자연산이지요.
0: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금하고 미혼만 있으면은 그저 그냥 맛있어요.
1: 그냥 예. 그 본연의 맛에다가 예. 살짝만 간을 해줘서.
0: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시다를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예. 뭐 모든 게 다시다 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맛대로 또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요. 예. 저 또 음식하기 좋아하니까.
1: 아 진짜요? 예.
0: 뭐 혼자 살아도 김치 냉장고 사놓고 예. 막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요.
1: 아, 저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속도 없고, 근데 국물이 시원하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다른 것 같고.
0: 뭐 그러니까, 많이 안 넣어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도
2: 저 선진적은 예. 어릴 때부터 김치, 양념 이거 엄마들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눈진작으로 톡톡톡톡 소금 얼마 들어가고,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찹쌀풀 같은 거 얼마 들어가고, 네. 그걸 이렇게 하는 김치하는 방식도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1: 맛도 다르죠.
2: 맛도 다르지요. 한국에는 엄청이 많은 조미료 있죠.
1: 맞아요.
2: 북한에는 그저 그저 젓갈 같은 거 그저 이렇게 젓었다가 그저 거기다가 그저 고춧가루에다 네. 뭐, 안 맛있어. 그래도 내 고향 김치 돼서 맛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 산나물 먹을 때 엄마가 그 산에 가서 산 그 쑥이라면 이렇게 해 갖고 와서
0: 쑥떡 해고
2: 쑥떡도 해 먹어 보고 우리가
0: 쑥국도
2: 근데 고지고. 한국에 오니까 그 쑥떡 맛이 안 나더라고요.
1: 아.
2: 북한에는 쑥 냄새가 엄청이 그 강해요. 강하고 거기 사람한테 건강에 쑥이 쑥 자체가 돌려요. 여기하고.
1: 아,
2: 산에 그래요? 올라가면 요만해요, 쑥이.
0: 통통해요.
2: 요만해요. 쑥이. 이런 거예요. 예.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거 똑똑 꾸내갖고 그거 이제 단오 명절이면 그거 이제 삶아갖고 우려요. 우려갖고 그러면 쑥 냄새가 칵 나는데 여기는 쑥 냄새가 적게 나더라고요.
1: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2: 쑥떡이라고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로 사 먹어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에 하고 쑥하고 좀 여기서 말하면 물미나리 같은 거 우리 언니가 그거 수산사업소에 그거 해요. 그거 유치원에 다녀요. 선생이에요. 애들한테 그 미나리가 간에 좋다고 돌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2: 그 여기서 파는 그 미나리 물쑥 같은 거 말고요. 미나리 말고요.
0: 돌미나리.
2: 돌미나리예요.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밑에 저 빨간 색깔로 해요. 네. 밑에 걸. 그 애기 때부터 애들을 그거 미나리 반찬을 저거 갖고 해주더라고요.
1: 참 이렇게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게
2: 조금
1: 참
2: 다르다.
1: 많은 것 같아요.
2: 뭐 어떤 거는 또 너무도 뭐 한 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같고 음식이
1: 맞아요.
2: 어떤 거는 또 너무 같고 또 북한에는 못 사니까 조미료가 뭐 다시다나 뭐 이런 양념이
0: 없잖아요.
2: 양파도 요금 이런 거 못 하잖아요.
1: 근데 또 본연의 맛이 더 구수하니까.
2: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한국에서 김치 맛이 또 젓갈을 많이 넣고
1: 네.
2: 그 맛이 또 북한하고 또 다르고 또
1: 맞아요.
2: 맛이 또 다르고 또 맛있더라고요.
1: 북한에는
2: 설탕 하나 쌀래도 엉간한 집에 못 사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 근데
2: 설탕 자체가 집에 없어요.
1: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서 더 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있을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통일이 되면
1: 네.
2: 나도 북한에 가서 내가 한국 김치
1: 아.
2: 내 손맛으로 이제 양파도 들어가고 사과 배도 들어가고 무도
1: 네.
2: 들어가고
1: 오.
2: 우리 고향에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넣잖아요. 그래서
1: 네.
2: 고춧가루 버무리면 다예요. 고춧가루도 뭐 허옇게 그래서 그러죠. 고춧가루도 그렇게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국 김치를 해주고 싶고 부모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1: 라면.
2: 북한에 있을 때는 라면도 못 먹어봤거든요.
0: 소세지도.

0: 해주고 싶고, 네.
1: 진짜 이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채워나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2: 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염선희 선생님, 그리고 김아라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편곡 찬양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어제는 무엇 먹었고 오늘은 무엇 같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할 그날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잠언 17장 6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영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되느냐?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믿음, 소망, 사랑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왜 동원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앞에 두고 왜 나를 이런 인생 만드셨어요? 하고 따지긴 하고 소리나 지르는 자식은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소리 지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 수준인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에게 하나님 복 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사 불평, 불만, 원망,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심령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꼬맹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해도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존귀한 자녀이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승된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존귀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도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만 성경은 모든 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효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의 최정상에 서도록 정점을 찍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뭐냐? 아버지야.

0: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존귀하길 원해요? 미천하길 원해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부모님들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존귀한 삶의 롤 모델이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뭐 면류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뭐 괴물이 되더라도 유명하면 면류관 영화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손자요 자녀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손자들이 노인의 면류관인 그런 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녀가 아비의 어버이의 영화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들이, 자녀들이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어버이의 영화 되는 그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과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의 관심에 대해서 얼만큼 갖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베푸셔도 더 자녀에게 베풀지 못했다고 늘 미안해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이 따라오는 그런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자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합니다. 이 전능자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안당처럼 노력도 안 하면서 신선노름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도록 열매 맺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 이 죄악이 꿈틀거리고 유혹이 오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말과 행동, 불신, 의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가만 안 계셔요.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 자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생 복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미래를 현재성으로 끌어당기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그 무엇도 없도록 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심령이 있는 가정교회는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분들은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신 진짜 예수님 당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연단 고난이요, 그 자랑거리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감청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러면 상감청자 본인을 만들기 위한 풀무불 들어가는 연단을 거부할까요?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현재 내게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기꺼이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신방 갔을 때 아직도 생생한 건데, 이 신방 가면 당연히 그 가족 자녀들은 요즘 신앙생활 어떡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너 자유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체 그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봐라. 아니, 자유케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식 보고 진리 말고 세상 환경 여건의 노예처럼 희생양처럼 진리를 끌려가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긍심이 없으니까, 긍지가 없으니까 그저 자식이 잘못되는 길 가도 진리로 가르치질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못하고 자부심도 없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 예수 믿겠어요? 안 합니다. 안 나갑니다. 아니,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우리 아버님도 긍지 갖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인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신론적인 사회 제도에 억눌려 있고요, 때때로 인력으로 안 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기꺼이 그 억눌린 것을 풀릴 열쇠인 말씀을 여러분이 주어야 그 자식들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유기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가정도 세상 유행 풍조가 두른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예수 자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고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셋째, 존귀한 가정은 소망이 열매 맺기까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1: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저 말씀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끝내질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우고 희망을 낳는, 열매 맺는, 희망이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해서 약속의 주인공 되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이요 역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환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걸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간증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환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극복해야만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화려한 고려청자, 순백한 조선백자, 다른 것은

그 물레로 막 돌아갈 때 툭툭툭툭 치고 하는 것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릇을 만들 때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할 때에 반드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을 잡고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뭔가 복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내 마음을 비우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릇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잘 다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굽깎이라고 합니다.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잘 다듬어져야 뭔가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안일에 빠지는 가정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에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지겹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폭정시키는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저러다 보면 드디어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고려 청자나 조선 맥자나 흙이 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그 형체로 다듬어진 흙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소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길이 도자기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걸 감당 못하면 그 자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스스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환경, 여건, 풀무불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300도 정도까지 견디면 토기는 탄생하는데 물이 셀 확률도 높고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도까지 견뎌내면 토기가 아니라 토기가 되잖아요. 토기. 토기가 되면 보다 좀 단단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물이 셀 확률은 항시 있답니다. 그러다가 약 1250도의 불길을 이겨내면 이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 자기니 뭐 그렇게. 이때는 물이 새지도 않는 그릇으로 보장된대요. 그래도 이때는 누가 충격을 주면 깨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1350도의 불길을 견디면서 탄생한 흑유자기는 잘 깨지지도 않고 부딪히면 오히려 맑고 청한 소리가 난대요. 평범하고 거칠었던 흙덩이 그 그대로는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어떤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었던 흙,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흙, 짐승이 밟으면 짓밟히는 흙, 그런 흙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디 귀한 그릇이 될수 있었습니까? 토기장이가 견고하게 깎는 하품 견뎌내고 아주 뜨거운 연단의 불길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자녀들의 속사람을 말씀의 칼로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귀찮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해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존귀한 가정이라고 보시겠어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건 포기 선언인 겁니다. 진실로 가마 속에 불길이 빚어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색깔로 위대한 그릇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불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간증거리로 채색된 존귀한 심령을 만듭니다.

0: 그러면서 그런 심령들은 이제 부모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창조질서 첫 번째인 다른 복을 다 줄줄이 따라오게 하는 효도를 하는 가정이니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존귀한 가정은 전능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 이루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존귀한 가정입니다. 물론 존귀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환난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와 화목하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그 환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희망이 열매 맺는 가정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하는 존귀한 가정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 이제부터 부모님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별볼일 없어 보일지라도 존귀한 가정 여전히 만들길 원하셔서 저에게 이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석탄처럼 별볼일 없어 보이기에 남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의 고민, 기도 제목, 현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산의 고통처럼 여기고 감당하면 존귀한 걸작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심으로 지금의 환난조차 훗날 간증거리가 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마침내 환난거리조차도 정금 같은 간증거리 만드는 그런 소망에 탄생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잠언 17장 6절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함경도에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6도, 강릉과 부산, 포항이 15도, 서울과 대전, 대구, 목포, 광주가 14도, 개성과 춘천, 여수가 1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12도, 청진이 10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7도, 함흥과 춘천, 대전이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강계와 개성, 강릉, 포항이 24도로 보이고요. 목포가 23도, 부산과 여수, 제주가 22도, 신의주와 해산이 17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금과도 같이 나아오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사모하며 준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6시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게

0: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권위를 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퍅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그리고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권위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그 가까운 거리를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헤매야 했어요.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 모압과 암몬을 우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급한 마음에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해서라도 빠르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때로는 미운 사람,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땅으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다투지 말고 우회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세요. 아르논 골짜기는 암몬과 헤스본 사이의 국경지대였어요. 형제의 나라 암몬을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헤스본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곳은 원래 모압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자신의 수도로 삼았어요. 아모리 사람이라는 말은 산악인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타락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정복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아모리 사람들은 매우 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직접 그 높이 달린 나무의 열매와 깊이 박힌 뿌리까지도 모두 진멸하셨다고 모세는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은 형제 나라니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록 그 나라들이 얄밉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형제는 형제니까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한 민족까지라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열매부터 뿌리까지 모두 진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형제라는 이유로 많이 참고 우회해야 했지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직후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날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 대한 극한 미운 감정이 있으세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백향목 같고 상수리나무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높이 달린 열매부터 깊은 뿌리까지 모두 진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양식도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 우리는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가려는 거다. 이렇게 평화로운 말만 했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호는 평화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악하다는 이유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그가 가진 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라 헤스본 왕 시호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왕 시혼의 선택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0: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아멘.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의 오랜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악한 문화들을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심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때,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워야 할 사람을 구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고통의 상황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주의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 백성들에게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백성은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은 사람들도 이기게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막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늘 이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하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권위를 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65장, 새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통합찬송가 265장, 새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으로 세워가시는 나라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쭐 때 세워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백기가 도래했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과거 다윗이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의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고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2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삶이

0: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

알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후각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공기, 신선한 녹색의 나무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우리를 자연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향기가 있지만 이 5월에 풍겨지는 아카시아 향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 중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기는 좋지만 이 나무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무는 아니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주변의 나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좋은 제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솔솔 풍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한 중복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기도를 한다. 75%는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80%는 불치병에 걸려도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80%의 사람들이 불치병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절반가량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할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기도가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온 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값비싼 향유를 임지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아버지 야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격동의 세월, 가정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정말 수고하고 애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중고등부 함께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고요. 사랑하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니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명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 아래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가정 잠깐 비교하면요, 이삭의 가정은 딱 네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촐하고 한 부모 아래 함께 자란 너무나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안타깝게도 편애해서 나눠지더니 나중에는 서로 욕심 부리다가 헤어지고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이삭의 가정 훗날을 보면 두 형제의 원수지간 서로 그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최소한 60년 이상을 어둠 속에 외롭게 지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형제 쌍둥이 물론 일시 화해했지만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산산이 흩어졌던 에돔족. 참 안타깝지요. 이삭, 참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인격에 뛰어난 사람이고 신앙도 대단한 사람인데 노년이 불행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야곱 봅니다. 야곱, 욕심쟁이 야곱. 이 야곱이 원치 않게 떠하는 레아,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두 자매의 출산 경쟁에 휘말렸던 두 여종, 결국은 열두 아들, 물론 딸 디나도 있습니다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인데 심지어 르우벤은 범죄했던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그런 패역한 자식인데 또 시몬과 레이는 칼을 차고 살육을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는데 또 심지어 이 형제들이 요셉, 동생을 팔아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인데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결국 믿음의 한 가정

동생. 어쨌든 에서는 400명을 끌고 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을 타고 왔다, 아니면 무장하고 왔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에서의 보부는 당당하게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자, 그 두려운 형,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내 가족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32장에 보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자, 32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십시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야곱이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애쓴 재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재물보다 귀합니다. 자녀를 위한 재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 재물을 허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혹이라도 자녀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안 그래요. 요즘은 계모차가 점점 많아지고요, 이상한 세대가 돼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녀가 더,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야곱은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심지어 자녀들도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괘씸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3절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자녀들을 뒤에 두고, 뭐 하여튼 라헬의 자식 맨 뒤에 두고 나름대로 꾀를 부리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맨 앞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향하여 일곱 번 절을 합니다. 이 일곱 번 절은 고대 기록에 의하면 중동 지방, 특별히 가나안의 족장들이 애굽의 파라오를 아련하러 갈 때 일곱 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일곱이 완전수입니다. 일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완전한 복종, 완전한 존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뒤가 아니라 맨 앞에 나아가던 야곱, 그리고 일곱 번 절하던 야곱, 이것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문제 앞에, 때로는 원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곱 번, 아니 일흔 번, 아니 칠백 번이라도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자녀들은 비굴하다고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의 원인 제공자가 야곱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결국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더 가장 앞에서 무릎을 더 많이 꿇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결국 지금 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진짜 장자냐.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동생이 오면서 일곱 번 절을 합니다. 마치 파라오를 대하듯이. 여러분, 그 모습 앞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장자다. 더 이상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던 에서, 결국은 자기도 아버지 것 다 물려받았지만 야곱이 또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주니까, 물론 처음에 말 거절했습니다만 받습니다. 이제는 결국 에서는 더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많은 이 문제들 앞에 아버지가 먼저, 부모가

먼저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기꺼이 물질을 허비하면서 자녀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뭐 에서가 뭐 우리 다 아는 대로 이제는 미움 다 나를 형으로 인정하고 일곱 번이나 절을 하는데 뭘 더 따지겠습니까? 목을 안고 함께 울고 화해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내게 보낸 이 양떼 무슨 까닭이냐? 또 5절 보면요,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또 좀 있다가 아까 내게 보냈던 그 재물들은 그것은 뭐냐? 그때 또 1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야곱의 고백을 봅니다. 자식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재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물론 내 여인이 출산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울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여섯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은요, 레아의 태를 여셨고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교만했고 경쟁했고 앙탈 부리던 라헬의 태를 닫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비록 많은 자녀가 태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태를 여셨기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에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고백합니다. 자식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자, 뿐만 아니라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그동안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을 지키느라 내가 애쓴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했던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눈 붙일 겨름 없이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던 야곱. 그러나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장은 수고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수고하고 남보다 알게 모르게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제가 우리 손녀 얘기 한번 또 할게요. 3살짜리 손녀가 한여름 지네 아빠가 마당 잔디 깎는 걸 보고 뭐하러 옛날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잔디 넓어요. 뭐 좋은 잔디도 아니에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깎고 있는데 3살짜리 딸내미가 제 손녀지요.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Daddy works too much.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여, 솔로몬의 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남 앞에 가서 비굴하게 별별 일을 다 하고 때로는 온몸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때로는 내가 충분히 못해줬다 해도 내가 다른 부모처럼 못해줬다 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주의 일에 힘썼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들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수고했지만 자녀가 알아주면 더 고맙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어떤 양로원에서 한 노인이 늘 바깥을 내다봅니다. 오늘도 내다보고 내일도 내다보고 당연히 알지요. 양로원에 일하는 책임진 그분이 할아버지 아들 기다리세요. 글쎄 오늘이나 좀 올까 하도 안타까워서 양론의 책임자가 전화번호 전화기 달라고 해가지고 눌러서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통화 좀 하시게. 아버지를 바꿔줬는데 뭐 할 말이 있는가요? 아버지 저 바빠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전화를 톡 끊습니다. 전화기를 든 아버지가 한참 들고 있더니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좋구만. 이게 여러분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야곱을 봅니다. 자,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가이드도 해줄 테니까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자. 근데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새끼들도 있습니다. 빨리 못 갑니다.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자,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라고는 이 표현은 딱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들은 말 타고 무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한 보부로 갑니다. 그리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호르족이라는 부족들이 살던 곳인데 에서가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돌아간다라는 말은 점령군으로 당당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걸음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안고 짐승도 새끼를 안고 천천히 함께 그러나 세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에 안고 새끼를 안고 같은 걸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구박하지 않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도우면서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가장 행복한 삶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가족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34장.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 세겜은 위로 아래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중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중앙에 왔으니까 됐다 싶겠지요.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한편으로는 에서향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세일 형님 있는 곳에 내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저 아래는 또 아버지가 계세요. 어쨌든 야곱은 그 중간 세겜에 거합니다. 거기에 우리간도 짓고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겜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을 보러 갔다.

세겜족, 또 그 주인의 그 족장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 세겜의 아버지는 부탁합니다. 아, 이 딸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다 하겠소. 그때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속입니다.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통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서로 속이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세겜이 자기 부족들한테 가서 우리가 할례만 받자. 그러면 통원을 넘어서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되리라. 사람들이 좋다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고통 가장 심한 사흘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부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30절에서 봅니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악취를 냈다. 화가 임하게 한다. 이 악취라는 건 악한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주민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이삭, 때로는 우물 때문에 포기하고 갔지만 그러나 평화의 사람, 모두에게 축복을 주었던 평화의 사람. 그런데 그 아들 야곱 때에는 이제는 명예가 뭐가 다 부서지고 악취를 내는 사람으로 변질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공격해오면 야곱은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진멸된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35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영어 성경은 then 그럽니다. 그때에 35장 1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인간의 위기, 가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3절 볼까요? 자,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 결단과 야곱의 명령 앞에 가족이 다 순종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손에 있던 것들 혹은 귀걸이 이것도 전부 다 우상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다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형 에서 앞에 맨 앞에 가면서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가족을 위해 자기를 먼저 내놓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결단 앞에 온 가족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상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걸 상수리나무 깊이 파고 거기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묻어버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입니다. 4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걸이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문제를,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상 다 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함께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가족들,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 두려움인데 영어 표현은 The terro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게 쫙 임하니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0: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우상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포를 두려움을 주위에 베풀셔서 여러분을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돈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고요. 오늘 걷고 있는 첫 걸음, 아침의 시작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은 수 킬로 앞을 비추지 않습니다. 고작 전방 20, 30미터 앞을 비출 뿐이죠. 하지만 그 약하디 약한 전조등을 믿고 길을 가다 보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창가에 앉은 새는 일어나서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루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산 속에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죠. 부디 제 걸음만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발 앞에 제 걸음, 여러분 발 앞에 한 걸음만 봐주세요. 그 한 걸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 눈을 뜬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주식도 환율도 경제도 여러 지표들도 그 미래라는 불확실한 그 미래, 그 안개들을 단번에 걷어줄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선한 빛,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 보자고요. 주의 선하심,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그 불빛이 좀 작고 미약해 보여서 우리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헛갈립니다. 이게 제 발 앞에 등불로만이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좀 비춰주십시오. 정확히 어떤 겁니까? 겨우 이 정도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주님의 정교한 인도하심과 그 세밀한 보호하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죠. 주님은 결코 늦으신 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이 빛은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게 해줍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결국 우리 예수님께로, 결국 주님께로 저 천국이란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란 묵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복된 이 아침 첫 찬양을 주님의 선하심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도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너무나 귀한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꼭 또 보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지금 싱407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정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지금 딸과 함께 이 말을 막 나누다가 눈물이 왈칵 나셨다는데 참 이런 분은 짱짱 성경 감상에 한번 출연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우리 추구몽님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승철, 김미선, 조필영, 박지혜, 박금옥, 엄승자, 윤경자 그리고 이봉진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름명을 검색을 하시면 조은만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셔서 댓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영상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에도 출연했던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축복송 함께 하시죠.

0: 이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된 수요일의 이 귀한 시간이 저는 행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너무나 특심 있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부담스럽게
0: 평안하셨어요?
1: 네, 평안은 했는데요.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네.
1: 특심 있게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1: 아 그럼요.
0: 아 저도 사랑하고.
1: 아멘 아멘.
0: 아 이번에 계속 이제 한번 오프닝에 한번 담을 건데
1: 네.
0: 그 어버이날 때 자녀들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글씨는 깨알처럼 혼자는 큼직큼직하게 읽어주거든요.
1: 잘 보이게.
0: 깨알처럼.
1: 네.
0: 그래도 거기에 그 진심을 담아서
1: 그럼요.
0: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읽으니까
1: 네.
0: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그 내용이
1: 네. 그렇죠.
0: 그런데 행복한데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1: 네.
0: 다 똑같은 마음을 아는데
1: 맞아요.
0: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땡땡파이밖에 없다고 표현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0: 그러니까.
1: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표현해 봅시다.
1: 네,
0: 표현이
1: 맞아요.
0: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1: 네.
0: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좋겠고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제가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1: 네.
0: 등불이 막 서치라이트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긴 100m 1km 앞에 못 보지만 그렇지만
1: 맞습니다.
0: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밝혀줄 때
1: 네.
0: 우리 인생의 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네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0: 네.
1: 등불이다. 네, 바로 발밑만 보이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 방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1: 네, 맞아요.
0: 저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싶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1: 네.
0: 또 우리 극동방송 뭐 저 진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 스태프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1: 네.
0: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 기대가 되고요. 자 먼저
1: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 들어와서
1: 맞습니다.
0: 보면서 간증 들으시고 보면서 마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수현 PD님?
1: 네, 저희 코너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
0: 맞습니다.
1: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함께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남겨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검색해 주시면 네, 또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1: 네.
0: 그래야 또 이게 매주마다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항상 업데이트 인문학을 하나님께
1: 맞습니다.
0: 아침의 쉼표, 인간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0: 자,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정말 네. 이것도 한 걸음이요.
1: 그럼요. 한 이거 걸음 정말 한 걸음.
0: 이 걸음을 네. 걸어야 되나?
1: 한 걸음 한
0: 멈춰야
1: 걸음.
0: 되나? 이거 좀 떠나보려야 되나? 막 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걷게 하실 힘을
1: 맞습니다.
0: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모르겠습니다.
1: 아멘. 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 또 들어오시고 지금 이사야리님, 바게트님,
1: 네.
0: 장숙경님, 김정란님, 정숙이님
1: 많이 들어오셨네요.
0: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0: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덕호님도 어서옵쇼 남았는데.
1: 어서옵쇼. 저희가 해야 될 네, 말 아닌가요? 어서옵쇼. 네.
0: 우리 김정란님은 거의 우리 그 방장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0: 우리 권사님.
1: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여러분
1: 네.
0: 함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죠?
1: 너무 귀한 분입니다. 아, 피디님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0: 이번 주 금요일 네. 스승의 날.
1: 오, 맞습니다. 5월 15일. 5월 15일 스승의 날.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0: 저는 있죠.
1: 오.
0: 초등학교
1: 네.
0: 2학년 때
1: 오.
0: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1: 네네.
0: 전학 가고 이틀 뒤에 저를 반장을 시키셨어요.
1: 아,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0: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뭐, 그 뒤로
1: 네.
0: 제 인생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1: 네.
0: 그, 이게 좀 거짓말, 자꾸 MSG 포함해서
1: 네.
0: 제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초본.
1: 맞습니다.
0: 제가 이사를 40번을 했어요.
1: 40번이요?
0: 40번.
1: 야, 엄청 많이 하셨네요.
0: 정말 파란만장한 네. 이사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이사 갈 때마다
1: 네.
0: 그때 그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때 새로운 학교에 첫 전학을 해서
1: 오.
0: 그 전학 생활의 그 어떤 반장을 한 거잖아요.
1: 이틀 만에. 이틀 만에.
0: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때부터 뭔가 전학을 가도 뭐 주눅들자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1: 뭔가 좀 훈련을 시키셨군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1: 네. 누구에게나 그렇게 잊지 못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0: 네.
1: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 때문에 지리 교육과에 갔거든요.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0: 예.
1: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승, 정말 좋은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1: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관하 목사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34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정말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 또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최관하 목사님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1: 우와, 할렐루야.
2: 반갑습니다. 최관하입니다.
0: 아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직 생활을 은퇴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신입 교사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2: 아, 네. 피디님 눈이 굉장히 맑으시네요. 예,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2: 네, 네. 학교를 퇴임을 했고요.
0: 예.
2: 네. 더 작은 재단으로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1: 와.
0: 아니,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1: 네.
0: 자, 사실은 네. 오늘 우리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한 1시간, 2시간을 하도 모자란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1: 간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이력이 엄청 갔죠? 우리 수현 PD님?
1: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0: 예.
1: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셨다고 들었고요. 또 교목으로도
0: 교목.
1: 계셨고요. 예. 책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내셨어요.
0: 여러 권 내시고.
1: 여러 권 내시고. 시인이셔서 시집도 내시고.
0: 예.
1: 그런데 별명이 있으시대요. 현직에 계실 때. 울보 선생.
0: 야.
1: 울보 선생. 많이 우셨나 봐요.
0: 그냥 선생님이 목사님. 아니고 울보 선생인데요. 이게
1: 네.
0: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2: 아, 네. 이제 교직 생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하는 선생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2: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좀 나왔어요. 저와 이제 아이들의 삶을 다룬.
1: 네.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습니다.
1: 울보 선생. 와, 학생을 위해서 울어주는 선생님. 제가 학생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이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0: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을 좀 몇 개를 봤어요. 네. 이제 예전 자료였지만 정말 학생들하고 이제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예전에 계실 때 네. 참 정말 그 소통하는 모습이 그 기도해 주는 모습이
1: 맞아요.
0: 너무나 그 마음에 좀 와닿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1: 오, 좋습니다.
0: 제가 영상이 아니라 네. 제가 좀 사진을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좀 한 장 한 장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자, 5초 뒤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좋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사진 뭡니까?
1: 너무 깜찍하신데요?
2: 아, 네.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1: 네.
2: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0: 예.
2: 그렇게 와. 아이들하고 지냈죠.
1: 아이들
0: 지금,
1: 네.
0: 와 지금도 예, 지금 여기는 어떤 사진인가요, 목사님?
2: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이고요.
1: 네,
2: 네, 제가 이제 영흥고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0: 야, 기도하는 학생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참, 이게 지금 뭐 편지를 카드를 네. 받으신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2: 아, 이건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엽서이고요.
1: 오, 네. 네.
2: 그래서 이제 뒷면에다가 아이들 기도 요청 받아서 일일이 이제 아이들의 그 내용을 이름을 넣어서
1: 와.
2: 이 격려 엽서를 써주는 거예요.
0: 예.
1: 네.
2: 그래서 1년에 한 300통에서 500통을 쓰는 것 같아요.
0: 와.
2: 예,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 엽서를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한 장의 와. 엽서가 이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0: 야.
2: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1: 대상들을 글씨.
2: 격려하기 위해서.
1: 네. 글씨도 네, 너무
2: 여기는
1: 잘
2: 이제 네. 그 영흥고등학교가 이제 15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일반 학교를 기도 학교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채플이 시작됐고 요거는 영흥고가 이제 서울 강북 쪽에 있는데요.
1: 네.
2: 강북 쪽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연합 청소년 연합 기도회를 했을 때 모습이에요.
0: 와.
1: 와.
0: 자, 네. 이거는 뭐예요?
2: 네, 요 친구들도 요 이제 최근의 사진인데요. 영흥고에 이제 채플이 시작된 이후에
0: 예.
2: 그 찬양팀 아이들 그리고 예, 채플과 별도로 매주 금요일 날 이 엎드림 기도회라는 걸 해요.
1: 엎드림이
2: 예, 엎드림이 네. 이제 중의적 의미잖아요.
0: 예.
2: 위에 꿈을 향해서 그리고 엎드린다.
1: 엎드린다.
2: 이런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1: 네.
2: 매주 기도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기도학교가 된 이후에 후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제가 사진을 여기까지만 보고요.
1: 네.
0: 지금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1: 오,
0: 목사님,
1: 네.
0: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여전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1: 와.
0: 아이디, 네. 알 수 없는 아이디예요. XH 뭐 이랬는데.
2: 지금 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0: 보니까 급하게
2: 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요.
1: 반갑습니다. 야,
0: 아니, 네. 근데 지금 핵심이요, 여러분.
1: 네.
0: 우리 최가나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영훈 고등학교에 계실 때 그
1: 네.
0: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1: 그렇죠. 일반 학교였죠.
0: 근데 그곳이
1: 네.
0: 기독교 학교로 바뀌고 채플이 생기고
1: 오.
0: 아니 이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2: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하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대 그 3월 달에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제 15년 동안 제자들과 계속된 거예요.
1: 와.
2: 이제 동료 선생님들, 뭐 학부모, 기독 동문 뭐 이러면서 15년 동안 계속 기도가 이제 계속되니까 기도가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깊어지잖아요.
1: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 가운데 이제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는 그 비전, 그 마음을 주셔서
0: 야, 그게 되는
2: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0: 우와.
2: 예, 그래서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재단을 통째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0: 예, 예.
2: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5년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가 7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네.
2: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그 비전이 있어서요. 그 오륜교회 수뇌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제 저희 15년 그 교회 7년 해서 해서 시간표

0: 정도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재단이 이제 영원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세 개가 있는 재단이거든요.
1: 네.
0: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됐고.
1: 와, 재단 전체.
0: 예, 그러다 예.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1: 네.
0: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1: 와.
0: 저는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교역자로 주일날은 이제

0: 이제 학교를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2: 예, 좀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2: 이거는 영화죠, 영화.
1: 그러니까요. 15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게 참,
2: 그리고 네. 기도를 했는데 이런 열매가
1: 맞아요.
2: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그렇죠?
1: 맞습니다.
2: 이 은혜의 열매를 이렇게 일반고가 이렇게 돼서 이 기도는 또 기도대로 되고 야, 이건 정말 기적인데.
1: 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네. 근데 제가 네. 보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1: 네, 맞아요.
2: 우리 최가나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육병을 앓던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아, 하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도학교가 되기 훨씬 전에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교직 생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이제 5대째 믿음의 딸인 제 아내를 이제 만나면서 신앙이 없던 제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양다리 신앙인 있잖아요.
1: 네네.
0: 저는 원래 이제 글 쓰면서 이제 술 잘 먹는 네 그런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1: 풍류를 즐기시는
2: 예.
0: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고1 때 남자반 담임을 맡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려가는 이제 두 명의 아이를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1: 오, 네.
0: 저는 이제 아이들 앞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국어를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열아홉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그 시한부 인생 사는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학교가 아니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이게 3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2: 예.
1: 네.
0: 예.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이제 됐고 3년이 지난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의 병을 호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금도 살아있고 46살이 됐습니다.
2: 와.
0: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1: 네.
0: 그 가정을 이제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콜링을 해주신 거죠.
1: 네.
0: 너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부르셨다. 이걸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1: 와,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말.
2: 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1: 맞아요.
2: 또 영훈고등학교에 있을 때 전교생 명단을 가지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
1: 전교생이요?
2: 그리고 또 가정폭력으로 되게 힘들어하던 제자를 직접 집으로 데려와서 1년 넘게 돌보는 일.
1: 네. 1년 넘게?
2: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연결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는 속에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기도더라고요.
1: 네.
0: 네. 이제 교목을 할 때는 이제 체프를 통해서 전교생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국어 수업이나 이렇게 수업에 들어갈 때는 한정적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못 만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름은 이제 인격을 말하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언제 나한테 보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교직원 100명 예, 그분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출근해서 큐티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1: 와.
0: 그래서 아이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아이들 이제 지금도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은 힘든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1: 네.
0: 네,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코스 오브가 아니라 이제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역전이 일어난다.
1: 아멘.
0: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참 다양하고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고 또 얘기하게 하시고.

0: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1: 와.
0: 네.
1: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그냥 이 친구의 그냥 상황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교사이실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목사님 이게 뭐라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이
1: 네.
2: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이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1: 네.
2: 특별히 학교에서 그 어떤 분들은 야 뭐 애들 안 변해.
1: 어 맞아요.
2: 뭐 그냥 그 기간 그냥 잘 그냥 보내주고
1: 3년이니까
2: 네,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1: 네, 근데 네.
2: 우리 최관아 목사님은 그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제 교직 생활을 계속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제 저 힘든 아이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너를 통해서 회복될 거야. 이런 이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당장 변화되는 아이들보다는 나중에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2: 예.
0: 제 앞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를 만나게 해주시기 전에 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렸구나. 그 자그마한 변화의 열매가 내 앞에서 보여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1: 네. 네,
0: 그걸 알게 되니까 저도 지금의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과 여건,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1: 와.
2: 너무 귀하시고요.
1: 네,
2: 지금
1: 맞아요.
2: 유튜브 댓글에 지금 목사님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김현민님.
1: 그러니까요.
2: 오, 최가라 선생님. 목사님이 되신 거 언제 아시는 분이요?
1: 그러니까요.
2: 울보 선생님께서 목사님으로 은혜입니다라고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1: 네.
2: 저도 영훈고 졸업생이에요라고 하면서 조호원 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겠죠.
1: 네.
2: 그리고 우리 김동영님도 우리 김은옥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배워도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서
0: 네 반가워요.
1: 와 정말
2: 극동방송 같이 네.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지금 좀 뭐 무슨 방송인지 하실 텐데 세비드님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신 거죠?
1: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스승의 날을 맞기 때문에 스승의 날 특집입니다.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고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최관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와 정말 은혜의 간증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2: 자 지금 네. 7시 42분인데요. 전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34년 교직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돌보셨는데 오늘 이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1: 네.
2: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1: 네.
2: 지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현직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 기독교사들
1: 맞아요.
2: 우리 목사님께서 기독교사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1: 네.
2: 또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지치고 힘드실 때가 요즘 얼마나 요즘엔 보면 뉴스만 봐도 막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 그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영상들.
1: 네,
2: 우리 부모님들이
1: 네.
2: 막 막 하면서 근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말씀 주시고 싶으셔요?
0: 그 선생님들이 가시는 길에 이제 교사라는 그 직분이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은혜의 간증을 나눴지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진정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을 사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비유하면 이제 큰 바위 덩어리나 쇳덩어리 같은 건 다 치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뒤를 따라갈 때 남겨져 있는 작은 쇠 조각, 돌 조각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도나 법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민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갈 때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거, 살아남의 회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0: 저도 이제 지금 많은 후배 기독교사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나온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간증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제자들이 연락이 올 때에, 그때 선생님의 한 번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정말 훌륭한 길이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기독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이 스승의 날이 한 번의 그러한 그 행사의 날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 특히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치료자, 조력자, 상담자, 그리고 영적, 회복자, 상담가, 부모의 역할,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선생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그 아주 담담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가르치는 사역하다 보면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2: 그렇죠.
1: 목사님, 그 힘드셨을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0: 2007년도부터 이제 기독교사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교사 모임이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그한 분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회를 만들었고요. 이게 매월, 지금도 더자간제단 스쿨처치 임팩트에 이제 저희 공간이 서울 북촌 그쪽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이고, 요번 토요일도 모입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을 때, 이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항상 같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장모님이 원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의, 기도로 믿지 않는 사회를 이제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리고 장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 보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 있어요. 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렇게.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길 가실 때, 적어도 3명 이상의 중보자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밥 사드릴 수 있습니다.
2: 와, 정말,
1: 자, 오늘 시간이 좀 안정돼 있어서 지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그 부분 계속 느껴요. 3명이 벌써 중보 기도자를 만들라는 것처럼 이 기도의 힘을 우리 최가나 목사님은 이렇게 늘 느끼시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아마 제가 지금 방송 전에 가족 사진도 뵀거든요. 보니까 사모님도 미인이시고 뭐온 가족이 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뵀습니다.
2: 맞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울보 선생, 괜히 울보 선생이 아니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기도하니까 눈물이
2: 맞습니다.
1: 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기도하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최가나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연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우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 최가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 탐구센터 등이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를 꼽은 중학생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은 2위는 목회자였고 16%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중고생 중 15%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약 8%는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라고 답하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답변은 62%에 그치고 그만 다닐 것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38%나 되어 우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7%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교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깊은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음악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만큼 기쁨을 안겨주는 어떤 장면이나 풍경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음악이나 풍경이나 그림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그냥 소리를 듣거나 풍경을 보거나 하는 건 다른 걸 이루기 위해 뭐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심오한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그 자체로 으뜸인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주는 만족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그 자체로 만족한 거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어서 주의 장막에서 한부영의 찬양까지 오늘은 두 곡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네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갓모닝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나눴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아무것도 거리낄 없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과 진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진 않죠. 왜냐면 정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다른 어떤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진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시는 찬양 제목, 또 가수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도 출석체크 단어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려요. 폰 배경으로 하셔도 좋고 주변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있죠.
1: 6472번님 믿음의 기업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래요, 언제나 선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아침입니다. 거제에서 하느니 집사님 만나라고 출첵해주셨고요. 갓모닝은 왠지 모를 정겨움과 사랑이 함께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해요 라며 인사 나눠주셨고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첨단의 춘집사입니다 라고 우리 춘집사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8968-8905번님 그리고 강성자 권사님 비오고 난 뒤 아침 선곡이 참 감동이고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듬뿍 누리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웨이홈의 견눈질, 히즈윌의 삶으로라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갓모닝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주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견눈질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하루이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푸르름으로 금방 변했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한 녹음은 어느새 온 산과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도 이렇게 한순간에 온 땅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리스도의 계절도 이렇게 한번 온전하게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수많은 날들과 시간이 역사했듯이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도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씨뿌림과 섬김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섬김과 꼭 이루어가야 할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감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녹음이 오기까지 온갖 추위와 따뜻함이 수없이 교차되었음을 알게 하사 우리 각자의 일과 역할이 꽃피고 푸른 잎새 돋아오게 만드는 따뜻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호세아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마음의 밭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작은 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묻어두면 안 돼.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도 젖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묻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묻어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굳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둔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적당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죄와 싸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마음가죽을 베고 늘 회개하는, 그래서 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표현돼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은 애끓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참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사춘기가 되면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1: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의 경배할 그들이 바알을 경배하고 아로새긴 우상에 분향하는. 예전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뛰어나거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고 됨됨이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옮기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나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죄가 가지는 가장 큰 영향력, 죄의 가장 큰 효력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누림,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말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평안과 사랑과 모든 영적인 누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누릴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래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이사야 59장 유명 말씀이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0: 사단이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묻어두게 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빛이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보인 행동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이 동상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속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묻어두면 간과하면 결국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점점 떠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죄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어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늘 강조한 대로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 패망하기 전 유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멀어지는데 자꾸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래요? 3절 4절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1: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0: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편의는 모든 그러나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멀어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분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표현해 빌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 업고 다녔으며 그대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안고 젖을 물리고 업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이 땅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엄마와 아빠입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모든 동물 가운데 태어나서 수년 동안 재구실을 못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웬만한 초식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태어나서 좀만 있으면 처음에 앉아있다가 금방 일어서고 일어서다가 금방 걷고 걷다가 금방 뜁니다. 몇 시간 안에 다 이게 해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걷는 데만 1년 걸립니다. 또 걷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되는 데 한 수십 년 걸립니다. 근데 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눈뜨면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하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랍니다. 사랑 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이유는 뭐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유다도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9절, 10절, 11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핵심 구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0: 아멘. 편에 있는 분들은 8절 하반절을 비춰주세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의 행위만 보면 사실은 버려도 마땅하고 사실은 손을 놓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데. 우린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례함과 또 그 배은망덕함에 혀를 차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막 홍해 갈라진 걸 경험하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제가 늘 말하지만 홍해는 고사하고 난 이 광주천만 갈라져도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담들을 얼마나 많이 허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 패망하기 전 유대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기분 나쁜가 아멘도 안 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가십시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8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35절부터 읽읍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5절에서 39절까지 시작.
1: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0: 아멘.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 많이 인용했는데요. 하나 강구한 게 있습니다. 한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 한번 더 시작.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0: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리, 그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앞에서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승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왜 주저함이 있냐면 뭔가 믿음의 승리 그리고 어떤 삶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자꾸 근거를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강해야 되고 뭔가 갖춘 게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 있어.

해야 내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본적인 생각과 또 사단이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요. 우리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스라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로 이기게 한다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이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이 말씀이 그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다 이쁘지만 이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해.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 공부 잘해야 되고, 너 가진 것 많아야 되고, 사회지식 높아야 되고. 그래야만 승리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서도 그거에 막 매여요. 말 나온 김에 주일날 애들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수 있으면 주일날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학원 가서, 나도 학원 다녀봤는데요. 그렇게 공부 안 해, 너. 거기서 노는 거지. 어차피 놀 거면 집에서 놀자고. 이건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 근데 좀 내가 그랬으면 좀 좋겠긴 하겠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 세상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것을 몸부림하는 거죠. 일부 때 나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이미 막내 삼촌, 저희 작은 아버지죠. 막내 삼촌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벌어서 부모님 섬기고 그렇게 그 중학생인 시동생 교육시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었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 믿음 지키겠다고 몸부림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 어릴 적에 어머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예배함에 또 어떻게든 믿음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 아무튼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폭포수같이 흘려보내셔가지고 충만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지 않대지 않게 하시고 막이 폭포수에 그냥 맨날 아침에 깨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유가 좀 없으니까 간의 수공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에 인형의 눈도 제가 달아봤고요. 그리고 그 야구글러브, 이게 벌어져서 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 그럼 이게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만들면 이건 가격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그 전기 무슨 부품 같아요.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를 아예 가져오셨어. 공장에서. 기계 가져오셔가지고 거실에 놔두고 이게 딱 조립해가지고 놔두고 프레스 탁 누르면 탁 찍혀요. 그럼 이제 착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원. 어머님 그걸 하려고 막 밤잠을 새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번 사고가 쳤어요. 이렇게 놓고 빼고, 손을 빼고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오른손 검지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내가 맨날 엄마한테 이런 것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철을 들고,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건축원금이나 이런 거 작정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회에 부으시는 은혜들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바로 어머님이 심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작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회만 시작하면 내가 늘기도 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은혜 못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작정을 해. 또요, 이게 또 손이 크셔가지고 작정도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또 크게 힘이 다 벅차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늘 기도하던 자리. 제가 개구져가지고 집에 붙어있진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책가방 집어 던지기 전에 꼭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노는 거죠. 저희 어머니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머니 흉보자고 하면 흉볼 게 많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어머님의 영적인 그 몸부림이 여기 있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어머님이 심은 것을 아니까. 물론 저도 열심히 심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기억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원하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아이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몸부림한 것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미암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배운 것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공부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말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살면서 누구에게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내려놓고 싶고 조금만 타협하고 싶고 조금만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들 말이죠. 영어로 유혹이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유혹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지나면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왔던 일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했던 시간이 결국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즉시